샤니 잔쿤디 농가 총원제 산지 사휴시진 산지지 카숑라 총원지 최로 레도 문화라 효손의 된도 히바데레 산지지 용콩의 총원 베차바네레 잔제드레스 최로 리던제 최딩 도당라 효용의 현내자 바동 최로 차콩제 자자이 린장증라 딘부준치 니차 총원 신치 미래 최로 리던 은행공기 총원 신친제 최로 리도 문화이 자자이 샤주의 최딩 효소 반대 시대 장중진통 랑로진 협차진진제 히탈라 때문에 최로 리도 문화이 자자이 샤주 최딩도 동네 자카 진지 송중통 Chulu Hintun Tung, Hitsu Cham Tung, Marin Dintun Jila Yaka Shiba La, Langlo Jin, Ndunju Dinbu, Ndunja Hiyue, Hitsu Li, Jaka Jin Riwe Jatang Chengzu Tung, Tsungwan Xinjin Jin, Chulu Lidun Suyika Dinbe Yezung Xian, Rungja Jin, Chulu Zhonggu Jin Jin, Kashu Junchung Tung, Zhonghua Mare Jintun Zubin Dihi, Dinbu Junba Tung, Hitsu Rinlo Jin, Suhin Rintun Dawa, Lalin Hiba Jila, Yongsi Chayu La, Hinchin Yong Jin Chamda, Tungwe Hibi, Chulu Tsuba Tung, Chulu Lulun, Chulu Shigu Biyi, Ngui Zongxian, Chamda Tungguo Xiyue Bi, Chulu Lidun Mena Yongla, Chamba Xiyene, Zogye Yongse Keba Tong, Xiajue Chongma, Cidin Yinba, Dodan Chengzhi, Shibuji, Nguyenji Xiyue Bari. Sankalengji, Changde Lidu, Ngasu Derenge, Zongsang Chengji Ponyaji, Nongduan Chiasong, Huichasong, Namba Lengjeji, Dui Dadaba De, Sengyi Nongwa, Toji Chishe, Xiangli Ngasu, Leong Nimo Xieke, Njiko Tongzhou Ne, Derenge Lengzhi, Ndene Dongsang Yaji Yen. Kasi linje la kamba yuna, nga suli kongje linzin yinda la senru xe. Ta chuma tujichi.

파리 로디 시그모 능농게 능비 다커통게 덤모르티 아직 세릉 이르는 쇼퍼 커슴 캐치 조비 시중 조가 되이나 니텔라 현질 능등 어초 니텔라 지식 등나 어초 레이싱 로보나 바 참드네 가른 세냠터 라와 삼도 세릉 능농게 아직 세릉 이르는 시고는 걸어진 힘문데 냠터 로뇽지엘

파인나 롱오르통가 로지르미 디송 게포테인라 시티적 전주로사 등 기팅 고린 조사에 님을 드모테인인 난시 파이텐 등레든 파일라 쇼피 셈바티 니가튼 다모저진 파일접 신능 성성 메버톤도라 메롱저진 멜음타 잉땅 잉타 차르슬

아니 맹고 토트그나 레피 트르잔데 노르슬라 레징으로 볼렌지 망가 키니리즈지 리컴데싱 남르 등와 등말라라 니리세마 터리포 용 아통체니 흐메 바츠지 요레 난데 차퍼나 리풍고 니슬림바 플 아닐니 티 힝구고 토츠등 데아요 바시그레세레 인지 유럽 랑급 자드 디드 땅고르비 심지 좀이그능 맹고 토트그나 게츠 파르사가 와츠 통사바데나 라피 자드 포피 데르친 쪼게 데시긴 바르트노케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리포가 대통라 출빙 행구 조준의 영가 친데 영형 행구 강다식 외출시나 척자 등응자 정책지라 벤토요 등시나 제르 개발가 존을 크지게 쇼듬 능화 샴슬다데 행구가 도출 행구 예침진 정책지 진든 지르 그슬 진총 더바 등 행구 토적나 정책지 지르 그슬 동불은 절제 요래 행구 마적나 정책 도그 용거 요래 마정 행구가 도출 뒤 그러니까 남진제 일등들 담가시나 추고 원정 지자도는 정책 등 정책 개측지 정책식 등의 법시 규제를 개대 리포 견제다 종벌내비 검시요나 민국의 도출 하람 거처직 선바귀 개대 설로는 일위 검시요나 민국의 도출 랑글 리포가 조직 그 홍성 선바귀 법이 능 것이 등 포질소 멀비 능 도지가 실컨나 바긍이니 차지가나 무슬인데 민국의 도출의 리미 중앙의 녀크 선바시 귀바 등 냐리인구 정칼이 도와요 바시 때 포치르 도딩 헝고셰 귀세레 헹고금 볼설 헹고 처트가나 정비 하늘라 농크 쳔보틀데 등이 하늘 랑포르티로 암영나 하늘라 미춘 동설라 헹고 볼트가나 가츠게 젠든 찌르 그슬 젠총 마타블라 옌능 송나 정츠금을 대와 등 영나 정츠나니 아니까 비츤데 흐젠 테브슬라 데나 처마트글라 볼링 마트빙 헹고 쳇등렌 바지 외출시나 다주는 고등 정버 이츠므 젠더 줄 콘든 터비다 등이 정바 솔크 흐식 용타와세레

레이징 로보남바 데릉글레 젠디 나가 강토코르스 제르와가 시기세 고노가 강토토 인제나 멘통고니 카브라시나 아다 시기세 고노가 강토토 인제나 멘지르가 자자나 땅데아요노 진제나 멘지웅우 던저데 땅에 멘지 흐터 제체 땅이 다줄 말리가 인제나 데통라 말리가 제총데 냥카오노가 녜틀더니 나랑 제자마용 공가 도라 참마용 공가 르시바 데브진데 고니웨 다잡다 랍정무 모토증타 딩이 튼드나 양가랑 조 세만전지 치욕 르마드지 두욕 대문다 디징그 조하고 고름 쳤더니 인지나 나랑 조 야고니 갑데 인지나 흥구 톰부 종족 안노가 녀었다가 존내셨지나 당 흥구 톰분데 정나영 니땅 쇼르춘 나스광이 뜻더니 인지나 하나 고름은 능가 다 성모이데 땅이 아실이 움뜨다나 근데 뭐가 진히지 못르나라 딩이 튼드나 양가랑 조 인지나 세만전지 치라라마드지 두다바가 진히 뜨다 아다데랑을 했는데 나랑 제일아 종난 느끼삼그

0: 강화와라 펜션 켈렌타 냠레 제바라 군디 동괴바 제등유 다르다오 당문에 시베 바람 고부 지미크의 기에 낭세 총결 그 출로 튠제 지동 낭제 고로 통주로 진이타 시동 제교바타 대퇴송리 계지 주구 차시 바르유 제덥 것이 대낭 교제 지동 낭제 제바타 나코 낭코르 교제바 대신 나코 주요베 전십 튠주로 소 개포나 미디 갑요르기 시주 접단 심부 듄니 전제 사르트기 제보 공병률부 용바라 람디 제교바지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친추치니 기사시교카 선교 중대원 강키 선교 용자송도 공소 진행 모주 제발 킬레탄 주오유비 신신 팀진키 치튼 차주 첸텐 동외 로지시 킬레라 포비 벤조르기 경구 고르통조로 숨기 주미 뒤 섭토바타 소녀로 코르요 균티 릭소 침시 팀진 부부자 쉔바 후외 레이 치튼 차주티 중위 공중도 도와타 무체 공중 제바 집지르 공중 제바 고티 공중토 개고제타 지게키 사자신토 침진타 키베니르웨 정신키 침진 지부소 모세 튜베네튜 주튜토 주디지발 편지 모세 튜브톱시 스네카키 초튜 십지르 팅지타 임기타 이이 십시레 앙시르 킬레나 슈부소 제비 신진 십시르 기진보라 튜송리 갸슴수없이 차고타 네튜 시도 중괴 둘세 창용 갸치네 주르구산 파르유 지 오조 제비시 Chitun chachu biwe shi, geyong su, jige rungcu namcha ta, shibshu chungu so so, jige chundu kyu shi, kyun ngatong gubge lakzam, shibshir takchu chini, kile la gor tongchuru choksum lakzam, chilo chabata, zingzin ki kongchungtu godi gyakbe kyu shi, shibge shibshu lakzam, yosang chini, mongu gor tongchuru nishu samgi kyunggu mi pogo chabashi. Mingar chimzin bu, geyong gi kyakong su, Angda Shirne Kilena Shubi Chitabti Kyo Yungne Kepti Dawata. Angda Jodanta Chimsin Angda Ginnetu. Shibjir Gyujimje Jigyo Chabata. Kilegi Korbu Yangtu Dawamasi. Chimsin Minne Korbu Yangtu Dane Pianche Shuru Chimashi. Huwe Leyi. Kileta Jouyubi Shibjir Sentien Dongyuni. Sengzin Chiwe Shibjir Ta. Kongchung Shibjir Chibati Sentien Tu Dongo Jiginla. Shibjir Chisam Yungna. Tisamki Yabu Yungwe Langchir Dungwa Minla. Shibjir Michiba, Tiwe Gamayi. Chimsin Shibjir Nebuchigubatiyi. Sajata Mianze, Nimi Tuenki So, Mima Mangzoki, Ditanta, Dijata, Jo Tamsab Yubi, Kepkola, Tseshi Neshu Gunkyota, Dadum Shukchishu, Lada Chibutiyi, Shisumbushi.
0: Digli Guni Pibinizu, Jizi Nishunyinin, Gekub Nakseta Zana Juki, Kepta Shibarashina. Rangyegi Zachishin, Dongyir Yuebe Daktu Masungwe Soksha Rikngijil Haksam, Larsu Rengshinger Pabwe Tuzamsu Lipata. Dongyir Yuebe Daktu Masungwe Zishin Rikgal Haksam La Nyurgyub Rengshinger Songgyubtubhyu. Hainan Cekui Chana Gekab Jirinang, Chana Sajie Gyula Chidu Yuebe Soksha Hainan Zalagrini Rangyegi Gekab Jirinbatangbyu Zunye Songgyongki Daktu Masungwe Soksha Shikimamasi. Rangyela Miksidu Yuebe Soksha Shikyangshi. 나는 랑게기 하이난 자르린 저주 숨기네 교소기 장보르티 큐드니 고장 십주 십십 바르반니 콜라시비 자르린 추 균등앙 파르비 교소 버식 테르교르규 계급 낙서주 닥도모 송비 속차타 지신 송경스 림바탕비 구르시바 장산 닝키 계용기 자치라 동일 유비 닥도모 송비 속차 링이게 학삼 라르스 정시기 판뉴 투삼소 리바타 동일 유비 닥도모 송비 지신 리갸 학삼라 뉴급 정신기 송급토파 계급기 존의 송경시비 감사르 계비 닥도모 송비 속차타 닥도모 송비 지신 리글 송급치세디 계제 계주 견할 리뷰 년남로 시신 랑게기 닥도모 송비 속차타 지신탄 대신 촌내탄 기사를 체유라 송급 체규로 모두 흉능 겹디 계급 지닌 조로 체비 정중 송중 크기 말라타 계급 지신 동제 말라 경료를 준해 중카 말라 계신기 경외 남아 정신타 진유 정신기 송중 문교를 흉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소우예 총통 우지시 중국어 개통 승진난회 응로토 선내티 교투츠 다왕아비 친주니 중국 오세롱니 스우야 점딘기 지구티 비아갈리디루 고츠부시 타딘기 점딘기 롱니나 중요 롱진년진지급리 공기 시진핑키 인내 조시바타 주시 시진핑키 책지소 오세롱니 존내 리딤치니 스우야 멍초남니 주시 시진핑키 중국 미망기니치니 중국 남베 팅접제라 구디동회 지지 라데라 균어

0: 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示，中国人民政府的中央委员会主席李克强表 中央边角从团中央年,传媒电磁切入动画探,可能是被边角电表案拉出用完,滚地动为归属开前行事。去年被资金盲参加过探,破了盲参地地,边角从团体中央周围能动探滚地有切得不,模特给我前年,年来给帕通萨巴滚切没法对地,给克尼布探怎么能推梦托targe狂皮勇气,团金体位忙我对过。 明日的推梦去干年了，看得着吧？中央一级干部年纪，年头女婿对内，看出几个来给不他，看彻头面。明儿过了十月人星期，真龙军前面把团不带，那么些更多去人家切入去不他，面头人女丁家给，我们给俺我们三团都请吧。社会去东土，军队团不拉锁，怎么了？这边丁家谈究竟去参与，体会我们三团都着心愿。 结合前边我还可以真做呢，突然给梦西明白，突然间眼泪钱呢，他算突然间眼泪钱多。第六年中啊，人所算，偏给给刚才落西也不谈，中国龙啊，曾经我别吃过，过错不谈，而且让咱穷呢，六年给我就可会落西苏新月。结合你别头痛看所说了，一些谈西的家做钱么可以去边疆眼泪真做给，过去边梦西明白冲突谈。
1: 给他们你说错别过这边，误错作孽切的，三矿偏给了工地动画堂，可能是被边角军工特工厂都动为，跟着开钱厂都苦了月。中国他，而且给他们给老党真的眼泪切不呢，苦了外边，给钱跟着苦了外边切都赢了。主要民是用给推门的给切都赢。
2: 普渡村民苏正烈队百姓有不谈。 镇远村民电力配备冷地天内三万三十七八，每人为三日，玉树参赛给民宿村民拉布悠悠前年，大过我的年过前的，明明牛娃些年不多，八里加八里一万过百所，不能给解释，我说的认为，解决所列人口间谈，村民这么做多，中国村民团在忙不歇，这么干那土狗听不清那所求的。 他定给团员人数跟镇民做讨论，苏正坚持他所列查了，从来学习做结棍说，中国村民表达样样团结，有了表现的给起来体外忙活，只有团结三年提给冲了了南京七星月报写到情况时，苏正他人口经济直接来过年间，不能直接公司团结今年的七的拉低，公司提名额了牛肉切片，苏正坚持是给村民接纳中国的团结。
1: 任职前呢，牛肉切在阿吉拉咱们先约。中国团在了表在谈人工贴六十三不等于几千多。铁蛋找我了，中国村民团在哪个忙不撇去动静？破了，也得龙公司三公陈总经理了，三位三里开我就切不了。公司贴撇去单位，所列村民参谋，中国苏州村民马拉参与公司那听不谈，名额的团在提的，有了给出门的全国出行，从下给出人也不有不信。
2: 事务啥个事？各地人民做托，人民秀从不忙不，中国村民团在月月子就不谈。况且中国村民团在人工开活谈，比在业务员工资钱又不行。不能从就六在公司人民归托，开大的村民谈，三级村民、秘书村民接了大娃的佣金，明年我是又不行。公司在南站给今年的国际男子节，控制铁矿有人使用给咱这些不许做个月。
1: 村民六在九月的批件签不谈，对呢，那年从九六在公司做不谈之，可能是被欠款呢，或者从把当时年不签他了。中国起来谈，年不来签，有当个签有不行。明年的公司提中国镇远村民谈，济南人女，蓝色参赛所表达团在南京签约集团。况且中国起来呢，有了给从下给村里的新年，村民来说当地，三年提给创始国国公个月。 中国村民团里压缩给不到的偏见中心预备，明年按最头等中国村民起来体外忙活团，制度起行越级监督。他定给这么做呢？修改你怎么能给啥子忙不内容是？三个月前的七个，有了有些的给冲不来了。中国村民团在了土狗的期间，你的心忙都中心预备写到签约。 지게부 지그르니비 유럽 유샤르기 솔레정 규진 킬레기 튜윤진부나 솔레정 규진타 틱준 레누 틱제 뇨조 지기 유진 유럽기 톰라라 지유 틱체타 정규진기 탁주 취시 코든 지기 유 킬레티 냠지 스튜바 코티 군시 예샤단 유럽기 총된 조원 조기 유 중국 틱준 정규진기 틱제 캡군라 수준 탐만에기 상징외세 되버 된유 지기 유 중국 공산 냠례 집이 규진기 권지급 코티 태종 부자미야 메바라 콘조 약슈 임바 메메 지지준도 짐드나 슈겐 자르메 비브정 규진 체유 공시 폴렌사 공기 칠종 진이라 플레위키 콜리시비 총라라 중국 트미 수준 총비 슈긴 탭주 니르신 체론 조신유 니에차라 자르메기 하노위 솔레응마 된초토 중국 주지 공시야 톱게 하잔 침부송 유지준도 天烈这大军旗也没把它推过仓度清不它老子军队日不的情况提醒马内给桑金而为我们是推的清不接它的军年普莱维奇中国所列团居民天烈了能中前面容为女儿这团年别见着新余兵文金前途
0: 乌鲁苏列这看起面呢乌鲁苏团中国做大土镇那话题给个米比克风看起面来了规定安来拉不提面 우종키 튀럽사베 큰용 탑주 냠례로데 주외 류사부 종규 지구치가 유지세유 우르스 친지타 계송 시주 온랭강 기주시 루지아노프이 우르스탄 중국의 급니비 조다키 종 탐습 균형 나와타 튀럽사베 우종저와 균체미바 중재 사부톱교로 캔토 니치나유 민의 균도타 성진 냠지수 내비 점린추 우종기 급니비 지위 电力人心타 电气人心니 티웨 자체부인비 우종기 조다 투제러 유르세 총제 톱니 콜레시비 피게탄 타르게기 치투 군디기 누바 티웨 치와 둔규 지구치가 유지 손유부시 우르수 변조 피게비 부자 리시티니코프이 乌鲁苏坦中国给克米比古车玩在这种军控那话题给克米比边疆牛从这玩军切米把丁色他批给主角的规模提比别文字那话他空气中国尼乌鲁苏牛从手的给克七车谈不提应不他你那么罗些人托萨清洁克公司中国亚族给不达批给清不他这月吞在给乌鲁苏米马了给克不安偏不托不行于不满事 乌鲁苏新来团在中国的七东七菜家盲头着心预备给个米比较看见你们的哪位家七当地你片你给用个日故七个月季送预备时乌鲁苏参日坛托罗罗苏布布扎法利克夫耶塔罗尼乌中罗苏罗伊古粗罗银线明儿给个米比较七个托罗中七天罗面长波军团啊盲头着心预 계급니뷰슈누베리사미체바딩섭도치바탄드네 계급니뷰미추징네기냠레르 기첸데베촘제토뷰 중쿠초보탄라단체네 냠토등규체디 캡콘카나 초니볼피게 나르웨치와 용규로 군디동규 지구치가 유지송유브시 우르수 토진 벤조롭친키 유럽탄계지 초두심주디네기 주진 카신키 달론이 우종 탑주 냠레로 대저와 주네 로숨주 코르웨 로식이마타 우종 조다와 비리 탐습타 편춘 이치낭체 토부유바티 우종 저와 추제토의 코르교 토교 균형 토발 개린 체규 안주의 계급니비 냠레 나르웨 딩섭도 동규 지구 치가 유라 우종 조다 토제기 나르웨 창샤 루튼키 계지 지름 주교로 군디 동치 레게비규 지구 양치가 유지 송유바시
2: 也即明年中国团乌鲁苏做大土这给更多团生生养这个增林了电力人心团成女阿尔维毛文女居日故七个月季些月不是哈萨斯电气千年日不谈七不是日不去路日雄心就看起无数日季开吧以及莫非明年的快乐时候难大了更多切不着心月不谈增林了电气米别人心开看月给及这个人了年龄特别格不说 主席习近平谈总统普京期建筑那话题突破谈大大企划实验中委员年来给给客前部年来给密闭对预备去年部快乐时部特区电力了松江前期来给客前部局日故几个月季送多把这期生保罗阿的罗清期前年日不谈前日六零期给言前部话保留诺言
0: 중위 조다 토체기 계급니뷰 저와 나르위 섭도 조교만세 보스링냠레 람스타 티신 콜레시뷰 로조기 슈긴 체로 조교로 편토 유라 콜레시부 딜린 정신타 청뉴 나르위 마와 눈교 예지 송유브시 로프지케 에프지케 초바타 리규 초베 벤주어 심주레 콘기 우슈라다뷰 호원딩위예 중국탄 우르수니 냠제게 초딘자 린진힌 초기 균례 린진 계급인병원에 계지 차둔추 누베케친 둔비치신규 계지지초네 중위 조다 토제기 계지지름티외 창샤 로튼규 초스규규로 군딩 안래 라바다네 콜레시뷰 호초 야르초게바달 피게주규로 주치체규 지구치그 유지 손유부시
1: 칠리기에서 샹디아고네 루눕초스 랑고르 디디 추즈숨타 체가잠 규치 비지 라모총기르기 총잠타 파르다 칠리치차 니잠 유비 리중토 장디 추구르기 제집 장기 치신 유바타 소보망부 아르담 시르딘 추구르 쇼디치네 루갸신 유 레디치안 쿠림 덴비 어준체 유토 중국조 주민니 산이티기 레로초단 냠토 팅럽진기 맹간 사르갸시 준신 유 Piji lai mo menga na ni dawa chungyi bada zhungu tsuba ta, zhuk zhungyi kya yun la mi yungu zhu chi ji dan nye dong singgu yu. Menga ti par ta jili kya dan chuchu yi sar nye bi, logu menga ta nyam tu, chi li ao yi jin si sa gu ki, men ju cha yi nam zhan chuba ta. Zhungu jak lam zhuk zhungyi ki ji chok bi mengu du ji tan zhuk zhungyi ngen kur yu. Piji lai mo chi li lep zi chungyi ri si bi chen nye yu ba ta. Lo dara rang gigab tan zemlin gi lepzi le gaba chigin mangbu yunggu yu. Woyin gyan lepzi tunle gi targi dan durna saniti gi menju chagin le cega hajan chenpa tip yu. Aoi jinsis kuyu gi menju chagin namjan gi jinyi le zhangjin tao yi sargui bara. Ti gi jibi menju gi tunggung gunzam yu bi mirin towi girzu mengang ngam yana chenga gyesi tan nyegor gi chonggir chiche su menju chibaran zho gu gi yu ji ngu zhina wasi. Piji lai mo menga ti sani ti gi ngui zhub gin du gu ji yinbi ngui ni. Ta gor di zin gi yu ni zhigu che bi nam zhan ke jin si shi. Zhang jin tao yi ngu zhu che bada si na. Zhung gui ngun tun gi men ju zhigu zhug zhung gi nyam nyong ta. Lak zin nang zhin che bada gu. Woyi jin si kui jin gi men ju cha yi nam zhan gi menga ni buro. Ce tu ting rup jin ngui gyur tup gyu yinba si. Zhing di men ju te luk du ne tu ma la gu zhi qi ni, men ju qe jing pin zun zhi du tu pa qi di, ne da men ju gi le ju qe lu dung gu ta, ta dung xi zhang di ne gi tu gar di ni, gyang di men ju ta, nian bar gu dung so gi nu pa nguan nyar qe yun pa shi. Jiang dong zu zhun te men ga ni gin zhung zi ni, qu gu qi di, gun tu gin du xi ta nyam zhi tu pi yu. Zu zhun qe li su dung wa ta, gar zi li su dan ni, Misu lo zhun le dian cè qin yung du dung wa ta, gur sun chup ji chui sun nu ba de xiong nu yim ni, nu yu se zhun gi tek zè ma dung wa. Nu ji chui lo ma la ta, rik nu cun zin ma la di ni, nu yu se zhun gi da gu cun zin ma la zu di, men gang gi pie ju gi ne zu li xin ni, nu yu se zhun nyum ji tu ba che yu yin ba shi. Pi ji lai mo chung gui tu, dao chup bi ye men su, cha ba yang yang pa gu yu bi. Mingar sobatsoy tsazo uur nga lirun chishin yubo tini cher du zin arle dinjan gilin chibi gagzi lirim shimbashi. Zhangjin tao yi dina mengan zugzungi yurim na zhungji cho nibu chokbe nyamle chirin lekzi sabri gi lamsu chisha yu zin. Zhungji cho ne chokbe namjan gi jito tamta arle jikzu pirim cunzi tan tungung guji lezi lakze chushi lekdong so gin gen kuwa ta. Chili cho gi chokbe jikzu tan tungbi to tamta arle chokdu zhumnira sishung tan digui waran jitu so gi ledun zhum gen kuri yun. Kongi, zhungi cho gi lakdar nubu ta, chili cho gi sani ti gi nyam nyung sung zhi qi ci, nyug zin qi wei cha yin wo, ngan zui tu mu to nam zhang di la ngan lakdar che gyuru gui di dong tup ji sung pa shi. Piji lai mu menggan gi nam zhang dian jia zong gen kur gen cha di, menggan zu zhung gin zhen lung che xi ni sani ti gar tun ma wei zheng zhung gin nu zi shi. Chili ni san yung gyo ma wei gigab zi yin ba ta, zu yu chong yir zi yin bi, pi ji lai mu ru nio zi ti wei po la wei, men gang gi a zhung gu bu zi ta, dian jia qu gu gi lang jia ti wei to wa yu zi zong du.
0: Lembu ga ne zhu gyo ga wa ne, chong yir zi bu tu mung ki ga ne zi yin. Columbia ye ge sa, bo ga da ni, min bo chi gyal hang zam yu bi, ling qin emi zhi ka lo me chong yir zi zi yin. Tere gyun tu mi tan lang kor da du che dar zheng bu zheng ne, kwan ba kang yang bo mi tu bie ne cui tiong gu yu. Lo ma zhin bo ge da chong kir ki chong mi, ti wei tep di zhu gyu qi dan si yong wei zhe wa qi ge yu. Nye duan kya mi jir gu lor, zhung gu

가 손도 그 잔에 갈라마 뒤에 지자 갈라가 마수 와봐라 손주 응아자 갈라마 따져 랑부고 당가 제바 갈라마 자주 제네 갈라가 과마 갈라가 다두 갈라마 라할라스바나가 빼먹은 바가나가 제비 중우두 갈라마 뼈시 갈라마 졸라가 뉴지 갈라가 빼먹어나가 웬바라 라할라스바나가 대내가 장가 노블루 은자 갈라마 오사라나가 지주미 이시 갈라마 더루 갈라마 아니 일라마 따지 갈라가 리미가 유 룬두고 세나 갈라마 차가 갈라마 따지 갈라마 대주이 이시 갈라가 말로 세나 갈라마 쥐지 갈라가 마 하레 참신 데이 갈라마 꼴라 두고 쭈라가 나가 뚝주이 이시 갈라가 함세 제비바나마 따와이 말라서

0: 지 왔다냐 따리 장시도 되냐 직대변 대마와 바스냐 집도디 제리 토베지 열레토 레토 자가지게 개브르 메치라
1: 야 보시라 총샤 다 제다 효량 모두 냅니다 지
0: 아차 나서

0: ສະດລິນເຈກຸງຄໍາສານທາດລິນເຈເນຊັງຄຸສຸເບລີຈັນດີຈົງຍາລົງຈິນຍັນຈິກຽບເລຄົງພ્યો ກຽລົງຈິນທໍກຸດີຊິເບທີລິນກິນຊິເດຈັນຫິຄຸມເລຈັນຊຸຍຸງຊູກັນປາສັນລາມຫິງາເລຈັນຊຸຍຸງບາຕິນຊິວົງເຈຫິງອ່າວັນຈາລາຈຣັງລະກຶນດຊິຍາຊິຕາຈຣັງກິກົງບີນັງອັນຊຸພັນຈົງລະຍືກໍລະເທບີນະທຸຊຸຄະດູສາມຊິຣະດໍອ່າຕາດີຊິບີນະອະເລງານາຊຸທັນດະປີຈິນລຽຈັນເລນະກໍລະບາເລຊິຕາເ 다 제산 야르싱기 투즈디 다와 아 촉부즈니 고조시 아니 트레디 클릭클리 레임도 좀 봐. 아니 촉바 듄바 개바 고부스 다 뒤뒤 인소나 트레세 뇽부 유바 아 철주 야구 유바 아 락된도 인소나 당가나 수단다 링게레 클릭클리
1: 등도
0: 어딘데 지리샤라
1: 네세 레세 시산 다다 드링게 레제 난투이 넬레 나나니게 링게 서로 안주다 하세 요글레리 텔이야 체식하세지 된동알
0: 아다
1: 디단 제유기 나르디게 나랭게 서로 냠슈 슈고 힌라 다디야 다왕가베 체줍게 닌라 니도 니슈 저줄르 하사 총게르게 링네 요거르 튼레 피게게 초진탄 링네 요거르 총구 마진키다 외주르 총두딘데 시 초동알 다 손두디 토알레 이네레 하사 총게르기 링네 탄 요거르레리기 섭슈 초지기 체시 카투디 지규 토레야 캡자 제도 디난도 이나다 요거르레 튼캉기 섭슈기 체시첼 디네 요거르 니셴베기

0: 십슈 체시 던도 다 요거로 제중 퀴치 십슈 체시 샥도 레리기 십슈 체시 링가 족준탄 십슈 림제 제기 체시 다 죽도 있나데 요거로 빨리 레리기 십슈 체시 체제 어디게 카투 잠시도라
1: 어 레슬레세 다 제자 링네 요거 레리기 다 십슈 초지기 체시 카 죽부디나 벼랑경조 뷰세 튼소기 레리기 리기 계젠다 튼소 레슈미나 제다 냠지기 다와카제 링르 전주 소괴 체네 리그룹 총어된 지시 다 팅디야 인수나 직뒤토 캡자 제바티리 레세직네 유고르기 셉슈디 최대의 젠다 뷰세 리그젠기 초소 공덕댐부식 뼈바된 지시 순과시
0: 슈산 하나 리당나조 반조 레세기 유고르기 차샤테라 토베기 좀제디 인넬레 아니 하나 중문에 샤샤네 테니 맥돈 럭슨제 라바
1: 아
0: 답베 샤샤는 안도다 니베 르징레기나 라바도 라자 총게레 이네다 방안조 계시게 나기 유고바디네레 망부 유바 차도도 게자치베기 사자카시에 베샤시나 고베 동스 야메나 고베 동게 동게 양보달라라 다야 유바 르바 엔제기 사제 망부지레 요리 슈산 디토네 이네다가조 유고링네기 튜네디 텔레토베 좀제디 이네레 아니 하장게 응으세 되버지 임바 중고르 말 슈산 아 디더뷰기 멍시 간라다 타딘게 니 제시카 추부 제삼지 뒤뒤다 테니 양지 간기 예준 더 부인바 슈산 다 라랭기 취시 딘데지리야 시제 니 링네 요고 레리기 셰슈기 초지기 체시 티달라이나 통마라 시베기 체게 침부 응아 동안에 다 통마라서
1: 나
0: 체디 당부 인바르바 통마 인바
1: 아 통마르디 다 디나로르야 당부디 딘데 송도 술룽 코드윈 직제다 토강기 미추베 네달라 체돔 탁주 지지소 셰슈 체시 나로르야 주제 사디 요고르기 대자기 랭기 뉴바디 문에 치료당화
0: 슈산 다티더부지 차샤나 펜바 응어서 통게디 다 요거와 소리지발 학과동안주 요거와 소다 펠레피디산바 사마트바 클룬 토차바 라소베기 소부간기다 강에 체시브지르발
1: 다디 다디 차시직 슈네 다가자 다 인행하나 수단다 낭스네르바 다 종치스그도 딘제지기 땅하나 수 요거조샴 펠레피겐 딘수용은에 차샤나 카시지 털을 줘야 니부시부도 뭐저 땅제 땅 하나 집 사제된 사제 버룰 배차자는 변조네 응어리스로 조고 있듯이 좀 봐서 사다 정부 유해봐 러도 포에 있는 거 유해봐 아 락도인도 인수는 다 거불거불이야 술은 기 우감디 옥당디 뉴바 차샤네 야 조에 뒤지 주어로 봐 야 곧 뒤지 예전직다 사진 예전직이야 디 뉴서 유해봐 다 딘제지 이게 단다 아 체시 디나로리아 죽제다 되게 아 유고외기 가르소래 대자스 있으시기도와
0: 그래서
1: 지리 어떻게 제자 단도 디마세베 단도 사지카 지글이야 다야 체교된 제 고두산 봐야 니에코르기 딱가 가르소래 단당 응악동 강이 내리 년도부 이내리 딘데지게래야 직조 제재로 와 도쇼 딘데 직조 제재야 유고와리야 셰프슈 슈바 야면은 딘데지게 차로 나부 딘데지래 최신나 조에 되셨다 최시디 주부디 가르레스나 유고 리네 지고기 니즈 마르시디 망부지르 바 디세 망부지 냠리 제제
0: 안나
1: 유고 조샴라 피브겐기 저부 수용원에 샤샤나다 대교 야부시에 샤
0: 다랑시 다시네 통마르 니부디 가르스 유빈나 통마르 리네 잼드엔 타 냠리 지규티 꾸모동 와네 녀경게 랑차라 토르디 땅디 리네 균진 타 유고 셰슈니 냠제 딩서 용화라 구디동교
1: 아, 그래서 다디 기랑게 녀자 버룰이야. 다디 나수양 표기 수균 기타 견다 콜이야. 아, 직독스 심주 예배가 나수 나수 버룰된다 생이스도와.
0: 제제제.
1: 디 딱다다 다랭기 나수 때디 헤마 헤마 생지요리. 다디부디지. 한다 콘츠 아, 갈소래다 수균 직내디 코란 수기 디부디 규제다 다르베 하고 싶으시던 도와. 다 제산 단다 직내다 유고르스 띵이니 도미에게 경쟁대 가르렸으나 냐마 인수는 유고지고로 봐. 다 딘제지가느야 유고지기 지기 하나 수사지 디게 기신네들이 냠네 지기 지기 제산 다 공개 아 다른기 아 헤마 헤마디 규제 하나 수 표기 수윤기 견다 괴야 디부디 규제로 봐. 양 하나 수 산에 대랑기 하나 수 초고 이내를 야면은 아 정치인의 배배 초보 수용원의 자신의 오다 만화수의 표기 수준 견고의 디딘지
0: 제시도
1: 아 야 무엇을 수수 수비관의 권유여봐 안독스 바르기업의 이내지 년구내지 다 딜레야 유고 규제 링네티
0: 아
1: 정도 여부 지도도 하라
0: 타장지 타장지 단동이나 달라와동나 조 링네 점든다 냠네디 고르지 슈비이나 단대 차리나 당안조 변종기 산에 카키 안조때 튜지딘데 듬베 베세세나다 대공랑아 중가진 공신 여러바 아 딘데 급단 듄제야 산에 디게 기 체주된 베게 링네 첩든다 베세세나 응가지 링랑안조 중결로간 이내지 야면나 라서 총결의 계종 칼 이내지 텔레박 베게 첩든딘데 체속알 아 다디더부이나 응원에 고아리 계량 숨는 시 되니 진내 첩된잔 매인 바래 안 뒤때만 다녀 연분에 요걸게 쇼라 진내 냠린 투바 봐 다 지구 예수 더 보지 봐라
1: 네
0: 네세 되네 샴디 다 링크 동바라 통마라 말라 덴베게 체시 수네 수준게 조싱디 동단테리 이내레 시진스 유바 체바
1: 레샤다 시진스 시디 좀 받다디나 각제 시디 시진스를 두고 당가나 수 시진스시 가르치고 그래서는 배차잖아 토교 제배겠다 아마자네 링크단세게 사제 독스 디 디나로로야 조초거지 링크단 조거지 스탁 사제 카카 수고로 시진스 유여봐 아니는 하나 수 조부카지게다 오 소소 사다 정부지를 내유 삼다 야 더바 단도 갸게 돈의 슈비네 예 트레이스게 도와 직 사제 미미 롱도 사제지를 친 타 정부 시부지 친 직 전에 독스 더도 있어 봐 윤준 세부 유배 소치 타양 균정 붙인 바 차샤나 양신아 사부로 줘로 봐 도와지 아 배차샤나 소소기 문제 등 게매 봐 다음에는 버루를 톱자고 자 내주 수시라 봐이나
0: 저와치 갖고 있는
1: 저와치 갖고 있는 로회 진행 매 봐 딘디 진행 되서 봐 당하나 수 수균기 조신 동단 대야 시진서 유배 스튜디오 선 봐다 드링 디나로리 양나 수 코알리에 망부도라 지투기 타양 시주 캡처체 이내리 야면은 링 동화 말라 딘베 세시 딘디지 수제로 봐 수준기 조선 동단대야 시진스 유협스 시진스 유협의 사지도 그게 저도 아주 인지민지 세업지 캔고고 유협마세 시진스 유협의 사자야 링단 과디 하장기 계점을 해샬
0: 다라리 다란시 사과르도다 단대차르 링단야 되다 고중 거로 발 고자도 민망부지 링단 가라 주디 선바지 내 링단 세게 사제들 시진스 직단 팀은 사제디드 사제들 링단 동세 딘데직 체시지 맵에 있는 미창마 건중도 침베네 딘의 구요근원의 차샤내래다디 뉴슈지르 발 슈장 다 딘의 링게수 슈제기 통마르 신데 가라선 다 통마르 요구로 빨리 내리리야 섭슈 규림 다 겐게기 촉도소 취베 규림 시베게 라제게 체시수바
1: 다라리 다 양 체지디 수에기 겸제디 가르선 당나스 페이지 아 남규다 제고 베니요르 바고 베니요르 남규리아 통망슈디 가르 진리 차잖아 가나스 다디 아 제라 뇨뇨 이너리 요골 베미 이너리 학도연도 빠르게 미르와
0: 다라시
1: 요골 베니 순나다 사제데야 텐데게 빠르지 샤치도 빠르게 비 르와 겸디 심보리 다 이네 가나스 야 요고 촘제 나로리아 뇨싱 치웨기 네즈지 튠 튠고르다 빠르게 뛰선바 진공년에 아 가제야고 마치옵시 버루리아 공 바르베서트 야면은 공 직뒤선바 야고 마시시 안 개블야 주뇨 소르딘데 튼주고도와 제산다 디나로르야 유고 발린 레리라 셰브슈 규림다 켄게 촉된소 수입했다 배차샤는 기랑게 유고 디나로르야 주뒤선바 바르린에 딜리르와 셰브슈 뒤나 켄게기 셰브슈 디나로르야 수에 다 딘디지 규림 시뷰를 낙제기 세시 딘디 소두 삼바 안가나즈 유고와 사시 대 피브디 삼바 유고 멤버 안 디나로로야 제유기 셰브주 망보지 디 삼바 로디 파빙아 사시 대랑이야 유고 제초 화시
0: 슈상 슈상 타라시 탄동 안나즈 다 유고를 피제 빠르게 겹야디 차샤네레 아 대 콘랑 안즈 다 빠르게 뒤 삼방아즈 견제 디다다 마데 버발 야면에 빠르게 세게 사시 탄도 다다 마데 티더부기 네디 망보지 튼장아 두 제유기 디젠카기 네레 주지 카마마 제브 다 단대 차례 이내래 뒤 넘버디 이내래 경은 능신기 첩집 매바 주단 딘저진도 다딘 TWG 당은지 유골 발리게 레레리아 섭슈 유림단 TWG다 견제 속도는 취백이 유린 시부디 말라지엔직다 14부지 소용도 삼바 아니 빠르게 뒤기 겹루 겹단 이내래 예면나 빠르게 빠르게 근데 안저 유고와 되게 견제하기 건단에 차샤네지 디테일에 당은지 체시된 배기다 근데 소리 윤도 진구를 예성길
1: 다라시
0: 다디네 통마라 지슈 메베 유고르게 도시티 섭슈 체시 난토 냠세 체제 정진라 제폐주 제디 섭슈 레칭기 뉴체디 체로 동화를 제구 체제다 레리티 탄뉴진탄 정진진도 교화를 구디당화디리스
1: 로 다 지슈 메버스도 좀바 랭게기 박자 나로라야 가르치슈나 다 제자 마나스 배차샤나 내초 이내지 유고 체세 사치질 진도 좀바 다 디에기 도리엔 소르다 딘데 망부지 jesin do kabri. Ta durin gala ya rimu chie, so ta ya mena nye jam ki kuru

0: 그렇게 도시 센데 인지미지다 십주 최시 딘나로로야 냠지지 봐. 다 재산 딘지지 인도선 봐. 하나주 청진진다 태뉴진스 딘니니 슈도화 태뉴진데 하나주 고르요라 송교다 징외리야 아 진진지야 봐. 청진진스 좀 봐. 당 하나주 레그디게 지도 좀 봐라 봐. 더구 토담 최진 딘지지 냠도 유도 좀 봐. 하나주 아 딘이 글리글리지 문교로 연구도 와
1: 슈잔
0: 재산 요구 지도상 봐 수수의 차주리야 장화리야 준도 미야부 체바 안 정지지엔 게 딘데지기다 말라 딘데지 수도상 봐 안나수 사지 거봐 요구 지네 오
1: 슈잔
0: 가르쳐도 그봐 아 도르시 땅도 없는 도 그봐 딘주 간에 직도 그시 돕네 야구도 상계라
1: 슈잔 다신도 총화를 시부이는 롱아 챙기 차고 정업에 정리이는 라서 총결이기 링내 유고로 남자 게다 정을 차고탄 접수 제 유바타 원바 제비이는 지동 망유 골통 주로 게다 응급주 동주 힘바 대다 다소 링내 냠린 탄 중캄 유고로 정진 링내 유고로 총습게 링내 유고로서 남만게 켜군수 켜 유바타 규진 시부 링내 유고로 토내기 말라 직 준주로 이는 미규바시 다 치수이나 다섯 종류의 링내 유고로기 코르 초기 출시 랭싱기 규르주 모두 딩 습도 당화타 아 송녀를 구유 레소 당대 사도 계주 단 계지 슈킨 댐페 유고기 믹스 뉴슈 유고 되주레도라
0: 다라르샤라
1: 내세 센트럴링게 잠재 레디오 드링게 레제나 구리슈베 낭튠 퓨이승베기 아 로이나 링게소 단다사조 강도 내 유익견 먼저 하사다 야만의 군중게 산에 신도 유골라 피주로 거스슈기기 아나소 지메 레제나 양자르제요 행게 주된 자고
0: 주된 자고

소지 로바큐르 대달섬나 로티 난주 삼수르 대비 네츠 망타지 튜윤이 대신 삼미뉴비 거두 망타지르 독르이 론디 테룬 최투 탑유 지룬티 판와

루시 강지부티 랑랑키 샘담 유체 촌바치디 교황망타 루니 파투비 급티 채무티니 삼진체 통시 데는 진체 증오식시야 채무 증무티 계지 탄도 최소 심리 미실라 창자키 스그 뉴야 샘촌 미시 대달 특신키 주슈야 탄주 미초기 이니 예수 르제 목진다 티키예 네 작다체웨 메도티 이 심수냐지 시윤키 지송투웨 초고티니 팝디 럼부 참티르 경슈치 어지 탄동 콘츠야유 이니야 조웨 럼부 카가타 레기 티비 조유야 카가 인시치 칸달 랑수스로 원웨 교타 뉴슈니 유니 대달 람키 네모 류심기 샥신 규베 람키 가와 망타지르 참조 메발터 미나키 람찬티 심기 닌다딩니 문쿠기 람티 도베니 뇽진치웨 지소디 초웨 타니 규무테탕 카데도랑 심두탕 앙섭기 윤리 나웨 류심티니 나무니 녜톱기 탈시 대달 난주의 지소세르웨 기도기 강성티 더취탕 외신 사르바신예유 미타 미와르기 동지 망타지 탕세 멜롱외수크유 성신키 지소디야 난초 롭신탕 시제 남항 오주탕 롭지치 치통메 폭삼탕 폭두 자외 탄예티니르 코어 중 르마디송 장란라타베 폭삼지 유세르 폭등기 민치망타 능충이기 이승기 강대무수 쿠융위 대다르 치트치게 망부유시르 탄달라리아 민치 서버가 종케야 민용화시경이 지리 쿠슨비 천종티나 노삼기 곰진 천자기 동이곰투 안메기 삼루탕 이지기 님법망타지 경에이 您给俺瑞图西路杨布铁起当心你为给车心摩托团卡给母系给烟笔没用门禁了听起来别给我子长期就三十没用罗布林给扩着圈呢给我切切松门问题用个切为蓝城堂蓝城起就你俺心那边呢提大给人数没变俺了陈家起特性突起 윤리기 딩진기 첨부 양고스큐 코르코르유티 장외군러 시모디나 지치웨 토가티다키 미닥베 추니디 다키 럭주니뷰 뎁조제비 장순티다양 탄다 예가제디 청진기 예가 동물피 대다르섬나 나 윤리 람티딘 고르투 대달 기도기 미제 강쇼티 니지소이 동리 좀좀티탕 지수나무 요규정시디저로 중어중류 미지탄 지소세원이 태동기도갈시탄 지로미사위 지딘티 중담시탄자 티나 진탄기도시탄 요랄라 딩보가위미신 텐지 코류기 중담기 미니 시갈 요동이나 미니 시계양 코류를 요송이 티달 안주 야다티탄 린투 듀농기 특진을 티지 미도기 제바치신 남다티 숙근의 예유 대달 로지 고르송

에미도바리 샤유브시 나란 총투수 체가웨 제무니 쇼제 남라 부르규테 이미에 남균 아팔 쇼제 뉴로 중니 랑타 나츠이냐베 지부테조 타린투 쇼제 남라 부르네 가베 제피 니 제미야 쇼제 칼라 부르데다 요르 신투 가오마세 코메 쇼제 남라 부르투죽세 난츠 제초 수야 코메 토다르미오타 쇼제 다레 제니야 코메 용룡아 난줄이 대뷰르키 진투 티칠 나라 코무타린투 쇼제 남카르 푸르투죽규탕 양나 쇼제 다규 디네 가부미 윤첸니 코모 나리락베 준타 야첸신식 유베이 이니야 급필 정임키 초외 차기 중 우유에 앞에 남유 은이라 쇼제 칠레 미뇨웨 ngani le chuen na shuo zhi ti ren qian ki no bu xi ki deng zi yu shi yin ne yang lun de zhe tan du ni ji mi nga le shuo zhi qi da nan ka er pu de zu xu tan qiong yu nga qi da zin bi ta lam suo ji ji ni ni qi de chi zan na ma le ke ba ling na mi lam na lang wu ke ba yu se wa xi ngai ku mu chi bi kong mu yi ku rim nam qi lu me ba kong de qi ba che ba tong ma ta 코미 이 침송어달 간초리 로스 계속 테니스 녜제모 간초타 린토 쇼제다로 민주회 녜 코모르 쇼와치다 체야 테니 정니 쇼제다웨 나초리 대송 서와 양나 정니기 강바

0: ཁང ཆོབ སེམ རེད
1: སེན རོད ནམ ལེ གུང ཁམ ས ཁྱེད རང དང སེང གུ ཚོ ཡ དེ ནི ཀྲུང དབྱང ལུང ཐིང ཡིན ཐིང ཅི ཅོབ ལེ ཁོང གི ཕ ཡོད ཐེ ནམ ཐོ ཆ ཅེ གུ ཅི ཤུ བེ ཤི རི ཁང ཆོབ སེམ ལེ ཚན ཤེ ང ཐེ དེ ལེ ཚན ཚོ ཅོང ཤུ ཁེ བེམ ཅ ཚོ ཡིན དེ རིང གི ལེ ཚན ན གུ བེ ནམ ལེ ཁེ ཚོ རོ ཕ ཡོད ཅོང ལ་ས ཐོང གི རཁེ དེ ལོ ན ཁར ལ མ ཡོ ཁུན ཚིན པ ཨམ དེ ལ གི ལ མ ཡོ ཀོར ཁྱི ཕྱད མམ གསི དེ དང ཚུར པོ གོན པའི དབ གི ནག ཁར ཚོང ཚུ སོ ནམ པ ཤི ཡིན པ མ ཟེ ནག ཁར ཚོང ཚུ ལ མོ ཚབ དོན པ ཁེན ཏེ ཐ ལ མོ གེ ཁེན ལ མོ ཚོ བེན གེན གུར བ ནག ཁར ལ མོ པེ ཚུན གི གུན ཚིན པ ཆེ ཡང ཡིན ཤི ཨན དོ ལ གི དེང དུ ལ མོ ཁུ ཚེ ལ ཐུ ནང དེ ཚ མེ པ དེ ཐ གི སི ཚུ ལི ན ང ལ ཡུ གུ ཁང ཅུང དུ ནུན པ ཤི ཐ བུ ཆེ ཁང ཅུང དུ ཚོ བ ཤི དེ ཤི ཉེ ཝང གི སེན ན དོ ཡ ང བུ ཉི ལེ ཚ ཅིག རང ལེ Tere yang dang min zhe wa kang ya me ba xi la ngwan pa ten zhe zao ne ma re xie song ge yu xie. Kyu zhe gi mi zhe guo la ngwa zhe xu bi na an du la ni ji lu qi dong gu jia zhu zhu zhe yang lu ruo du lung te qian kui cur bu xue du chong xin gong lu dun la sun ge na kar zhong zui lu chong tu yi ge ji luo ne guo zang di meng xi xian zhe zhong gu cu bu tang bo la dang yeb qian dang bi nga lu bie dun wo sam xie tu ma du gi ji bie ge di lo chuk sum zang la 안돌하기 겨르몬롱기 하면 되갈 중규 샘타 체프타 보라단 옆친 담바니네 두콤 중림 신도 김도 아질 하모로 랭면능기 휴덥 지그세라 하면 첩된라 대면 신도 체외 안돌하기 교제태기 랭게 시럽 공내 공도 폐와라 김장타 밤에 슈켄 섬테브시 지루치동 국계 둔주 둔글로로 나가르기 레쇼르 하모 쳐봐라 차례 나와타 Mashi Andola, De Garan Zintar Shukwe, Tuzi Chung Chibu Yime, Wengyan Chubkir Pudu Chungwe, Chagin Sangbe, Chilu Chikdung Gubya Kyechu Kyebdun Loro, De Garan Zintar Lhamyo Kyegendu Kyubshi. Andola Ki Ngocho Nangwara Shibu Yina, Lhamyo Kyegendu De Garan Shenda Mindahwara, Jina Lhamyo Zintar Chubze Yakshu Ki, Gebe Chubdunpe Chubku Kiyu. Lhamyo Kyegendu, Lhamyo Chubjiba Yinla, Lhamyo Zongyan Kurgen Shikyan Yin. Lhamyo chabdun na shu gui dap, lhamyo chabshun ta namdar gin gyur ku, deng dap chabche che la gyunga leung kwa pa ma se. Tadung lhamyo go chu gup, gar de su lang de, de gar da yin nam la shung song gu yi yu la, te je chabdun pe, shin e lhamyo go chu gi yu. Lhamyo zin zhe lhamyo chabze le nye de, lhamyo ki gen ki ta ju gu yi yu pa se. Jilu chikdung gubja gubju gubdun lor, andu la ne, nagar le shor lhamu chokwe chokzo ta, ge genki, gen chikcho kurna wata. Jilu nye don gyame chume chiklui, lhase shodun gub, chungbu tunyu tunjub chubdun nangwara, pyo rangun chung rigne ting ta, tesa chung gire rigne ju ne, kondzoy lhamu chokwara, chaga rinbu nipa ta, kong mi ke la, ge genki, chaga ang sumbu jebshi. Tishin jilu nye don gyame chume tunyu lor, mi keer ki chaga rinbu tangbu ta, hamu chokpara chaga rinpa nipa topyub shi. Jilu nye don kyame chume ke loro pyonchong nye zhin lingkong su, pyo gi lo sar cenzo gi cha shibi shobu shibara ke ngen chemo wa kong rengi ne, pyo gi sui kyun ki nje gara chabdun nangyo yu chin, jilu nye don kyame chume ku loro hamu chokpara chaga rinpa nipa topyubta, jilu nye don kyame chungi loro kong lar hiyan pyonchong nye zhin lingkong su kada gi myndun shibi cenzo na shunyo yu. Tene jilu nye don gyame chubshi loro ke gen chemo wa kong pyo rangyo jionda lesa chonggir ki ngui mi rinne shusha ki gyunzin paran damparsi. Amdo la pyo rangyo jion ngui mi rinne shusha ki gyunzin paran damchun kong ki chakto ki ngindri dewe jiru sona ya kong ki ngachi par sumto lami ruga ki shungi chabdun pa choro lami chabdang lopshin yobo ma se. Tewe rangyin zangchub ki lami gyunzin chasha la legi kengnun byushin yobshi. Lami goro lingab Gyundu gecha mangbu deza mebe andula la gamyon zugyu meba songgyu yubashi. Gyunzin gin gin chikwa la ngoto shubi na, pyonchong gi suygun ajil hamo ni kya chewe satyon zime tengne jebe pyo miri rengi ki mangsoy ta dunnen zhubu ta. Tangdong gebe sartyon nao ne song, dargyab dan tuygu che zangdu songwe ndoygar shikshi. Te damgyu dan lugyu ki shungwe chabdun chikab, 今年卡片党的平均大追不谈，你那天南端那么大洋所给的大追给约不得了，写什么路了说不没追不了，南他写追不赢。你这路举头，他们过给当上忙不约不得，记录年冬下面就没出路了。他们对个了，几个金币我们人家学校给民雄那就不谈。记录年冬下面就没过路了，你们这给错给，老说趁机人家争走给。他们对个听你，人民没人给，我们人家学校都打不得，那为他们韭菜给人他，肯定我们不吃鱼。那日给当别人，我了把别钱写不听，吞了那不写写。他们吃别的他的，我不腻了，对亏不你，没米亏不他。听对他们韭菜了，同人钱不买不他给，适当了，我了有个坑穷都弄不起了，不吃坑穷都吃不起。提醒你往给西南投洋，我不腻了。这几个人来，天天同样明着我，看样买不起了，我吧，听着点点没用呢。别呢，我了村呢，有个激动，你都有不疼。听个拍摄块头，他们吃不掉难干脆，有个激动，再不听了呀，激动不动，特动写不疼，看的、涂的、拆的，贴不起呢，贴不穷，贴不进写不说，那边女秀她。如果有我说明送我的人他们路给开发来产党给年轻段路明着我约了金族党族穷给鬼党明着我的心里年轻对不谈不切追追贴刚追谈切追修迁追我他追索看西藏约不是他们对我给人们研究的段路给推磨门别开决贴那么你文件没不错就在南站贴的下边再接引把慢慢写他们西在车间里地车盘地车隔天过路家住过路清部这过路拍钱所谈叫我们龙给给人日不写别突然住过别人杀对切别这一过路写不说吞不提了破车盘没车给也我写不起我呢刚边地车盘拉开了村了破车那么偏不着没车千万卷不着写不到了地心接不谈真吧德苏杰跟丁九路开的跑过呢，但那陈杰给卡顿都丢不谈，人你车队那修呢，几站修吧，铁站给伊拉抓紧女不起也不是。他们车兄弟前那边停脚一过了修边呢，但是中间的人来去，我们人来修下修来看给，看见英雄拿上来给，而且他们车边过给工作单呢，配给而且他们那么大的给你集中营了呀。特别你拍的几部影片别也不买，这样特别塞罗你，他们从不肯容器，让给特别的电开为，而且他们那么大的肯容器的细节为蒙西托，这两段卡来给对他，左边帮了能不接的，我说盲错跟段多，特别两段卡一个拍不太大影多，那块多他们对个的开给中单卡，天给不一拍干多牛就去。文章阿吉他们特别写我的，他们看见人一个老人进的，空出阿多年军人当特别去吧。样呢，他们错过所说，他们特别中几个能亏多，特别是有出国啊怎么嘞？别看卡多牛牛一把，大便通就没中了，团长没让我试试。第二天，阿吉他们特别卡汤不鱼，脸色亏了吃穿不赢呢。安多拉给土地难为特别提大片八镇街边，阿吉他们特别托么提饮食不习惯，雄县了吃些不赢呢。对面他们谈水军他们雄县边，雄县给车镇西边南给对着还将人不信的样。听日他们群众说给雄县给南端村把的几个月边，雄县都忙不用的情愿。热吃吃些不赢呢，水军他们热着做的阿汤不接咱们人家。听日他们日着年，你们平时差不多也不谈，吃点给天呢，吃不赢呢。虽然他们突然呢，做山东铁站西站，我当不接票，没事给吃点看也没看。听日他们说，曹刚谈老外，地心监控说，听日曹伟出决心别，吃点抵达没那么多，用作做米不是。安多拉基，那个他们差不多呢，突然转个别个车段经过做不谈。各地对平均给三年干涉的车段接触不满些，特同孙永平弄出个月。提各地车票人拿上他，着上么？南市文部门车段执行员，听来说俺做他们操办明了，初步看那个他们些名套月结送给不是？ 타지 계급 다 배열한 건 좋은 게 청룡 미리기 표정 수균 진행 진경 배송다 대신 캔덴 종조타 종습 다르게 동의 시주 균체 매발 투구 창도다 등교 제보다 뒤네 나갈 사무주가 기가 라리안 피게기 고급 서비스 유진 단대차라 변종 용수 벽이 수균 함을 첩중 첨부케 참어 첩된 제도비 망주 함을 주가 시도 교류시 Sintra nabuzo, lezengi jugdu nabalingi zhoro, ngwe zhun lukzom chugdu, lezhe bagur nachongi temgyu le, kangjong sadu nachongi pugyur cho yongne ngwenbe gorti shugyu. Bagur nachongi rinnen zhubcha kyun yongne ngwenbata, lugyu ki jeshi rintanda, zumi ki yiwan chushu nimbe, ngwe zhun lukzom chugdu, lezhe bagur nachongi temgyu jeba, mirinwe kondo, ngwe su patun cheshin. 티니 중지기 좀보보다 년조르바 러브킨테 만원이엔키 로마진 사좀 쳇시시 사좀기 토메 섬드윈 고르링급 콩기 로니슈정이신 좀지다 사르괴피 련와라 페브체피 이게 톱슈라 남야 이체 템부치기 유여체 송기 없이 지네다 망초의 개봉기 텁사당부 년조르바시 인비 콩기 로마진 튜럽긴 긴디타도 코르네 미유기 제왕문탑 제부터 리리티레 학삼기 제외 추비 다수 록버보 남라 심규 탭수 주기회 레제 바고르 나종 기템규 제베티 제시 추도 냥어수 좀지 바르기 로지 창마라 섬년 다 십차 용컹도 제데 인주 티니슈 적숨기 토네 바고르 나종 기 루규 정신다 미추 진네 기념 교롱만 바르체유 탭데 난기 루규 미나타 미추 진네 기 퇴응의 정신다 륜게 정신 길린 자치 콩기 루규 이차다 첸딘 이치 지신 보르첸라 달로 쳔바마세 게겐 쳔모와 차첸타 리지 케첸 망부시라 첸아 첸트슈네 리숑기 삼자르 자첸타 투린제유 망수 리지 케첸 쿠십 제리바 로산 남게라 첸트슈급 좀버베 켄라기 숭베 덤규 테다 하자 자첸부시도 론데트 숭베 덤규 테다기 고런닝부 첸봉업중어줄라 라리안 장다네네 망초기 시엔토브제 유에제 숭게부시 바고르나종기 이완 초슈 초 용네 응원비 잠주시 인비 응원네 레세 바고르나종기 뜸규라 개주 응원센 두분 딩유 탭시변하 갸체신 띵서비 표기진내긴 죽차라 구림된비 세주제디 탕가타 자 라세 제필소 변종기 응원민 진내 슈샤기 대외 낭둔 세부 응원네 로보부 남기 변종기 진내긴 낭둔 서모로 초나 서모 용어체유 진내기 시대인 개진 시인비 수준기 탭대나 리친 개진 송유 정부부 바고르나종기 고런인부 첨봉업중어주 공주 자주 십지체네 고르르르 중공다 내유 천둔 루규기 겸종체 리르신 개세체유 변종롭진기 개긴 첨봉환다외 바고르팅이 롱어동기 루균대비 레세나종 대외쿠타 천다 개진 시인병원에 pūnsum chokbe rīgne shūshātā tūmū māyīnbī lūgyū gī cundā nīngyū. Zōmbabu zāmchū gī lūgyū gī zhūngwē rīrītā tīrī cuā gēshīnbī mīnā rīrīgyū. Sātū nācōng tī lūgyū gī nyamgyūrtā mīshū rīgne sūnyam dūbī ngwān tū jī tēngchō nāwshī. Zōmlū gī tī pēdīb tī ngwē zhūn lūgzōm gī nāmbē tōne pāgūr gī lūgyū tā rīgne tīngrab gī cuā jī kēchē jī yū. 대대나 법차신 미셈 그외 균등기 덤규 유라 년접 대비 튼주 좀이기 이게 님규리 안 대유 대세 바고르나 종기 덤규 버준 제부터 바고르나 종기 진내 송경 제바라 이차 자친 시험하세 변종기 진내 캐베테 제 삼계 진준해 미리카기 진내 베지기 쇠냠 대비 시된 시도 유리없이 센터나무소 참대 립디이나 텐데간 수의실이 강접세 매력세 센터시 샴라나물행게 수 중앙룽팅인 진지적 공기 회계 체남도 구제 수비 내 제인 신바나마 센터나무소

0: 철토바 체딘 방수긴 송러 나르웨 슝류 교유 산달 칠레기 따도 치겐 유베 나라 로디 병안 계속 칸키 겐군 초타 냠토 한년토 야촐 따와 조토부 두지 청춘 총기 송양추 라 개니위 초진 차기 계속 칸키 로초주시 깨러 리베 링자진기 세바타 콩타 산다 계속 칸티 림니 로듄 하송 유시 한년토 유고토 팅니 규베 뇽월에 콩을 깨추 장토 지룽 탄초니 초계외 체조기 디기 초외 뇽철 什么穷유 겐괴 남키 초외 뷰체타 체조기 뒤주티 조부시 용어 차지 지리 멍시기 시딘토 체디게 뒤 초디 유바타 게뒤 멤버딘 규유바 게뒤 조나 최서 유바체키 디기 버시시 주유 겐수 틀레 병용 피게 주규를 구디 동규 걸키 라달 삼찰 시바네 겐군 기사 미에 셉슈 피게 후다 동규 걸키 라달 주시 집에 팔타 티네 지린 신칭키 촉퇴 남베 디귀키 김두 겐수 셉슈 디귀 족준키 체시 시베 팔 시주 럭탄신버 차츠병안 되네 겐수 셉슈 뷰체 토베 피게러 멍시 땜부 딩규 신칭 용키 겐수 챔버 책동 앞게 곱주 곱시타 겐수 니치 티주시 차게 게키 겐코키 친주 디기 땜부시 용규 디결 체바타 망예 겐수 챔버 칙도니 게 된주 된숨타 시큰 옌키 겐수 챔버 니슈이 겐수 튜레르 기도키 뱀바와 체유 총기나 촉퇴 디절남베 디귀키 김두 겐수 셉슈 디네 갸타 고주고치타 디귀키 겐쿠르사칸 칙도 게게 된주 된주키 겐군 초른 김키 권잠토 셉슈 롱취 체도 주부타 강예 유비 겐군 튜잔 치송차시이 겐군러 참베 교괴리 축신네 로주 댐비 겐수 디체리 다경 태외 리버 용어 체유 총십토 두지 림보체지기 상총 편디 셉슈 디네 니기 송주 소지타 가소달 장비 총수신비 겐수 고려 치무타 로시 겐수 서지기 총십기 겐군키 초베 겐수타 타니사디기 롱주 토부 체유 게용니 외러 댐비 김두 겐군러 지동치비 마라키 겐군 치게타 송주 소송키 김장러 이차 수바타 로달 지풀 되바타 지풀 류바소 전에 겐군시 계기 투장토 꿀십 치발 교디 로나토베 범류 망토 단외 라 개니마타 자외 겐군 추 치주 티외 투기 덴발 체유 겐소니 류부디타 임바마세 하발 전나 덴바시 인구 지린 신칭히 기소 남루시바 뷰다소 체디 신칭타 장경종 총기제 미술 학점타 유고 저점타 류캄소외 냠내기 뒤뒤 샤바타 신칭탄 장경종탄 총기 초탄 군로얄 창키 유고 조참 냠내 나지 주바 맹칸탄 캄수 디시준바 창배 리표 뉴주 캄수탄 옌비 망수 유고 조참소 캔디엔 름티 깨자추니 겐수티 겐수롱추도 주어 체비 겐군 벤조르키 파니 사발교유
1: 주민연주 투럽사비 모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뉴키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벨리 체세도르 거스
0: 티니 넘버 2 랑게키 림이 멘주 말라 병요르소베 고르세조나 다왕아비 치드니로 듄주듄고르 리베 90초라르 김차멘베 봉카키 디탄 토담바 황르 오이 청지 카발 조아시 디르 다와숨발 후젠 신친 샤멜 총길 시민추 고랑유 총숑 디귀 최딘 셰프디네기 김사 멤베 초베 고셉 추라기 창고기 시디 딱지 체제를 신네 콩키 도이 파즈기 귤치 체토 잠타 민캄 착제 내포베 닌가 치점 유베시도 총외 테마르 콩친제 멘캉도 귤니 딱지 시드 체규 최고 됨시 닌니발 고셉 추라디 귤기 멘캉 지외 장도 절람규 샤멜 롭친 콩도키 닌캄 착제 내멘캉토 멘주 치발 규징 딱제 체제 레몬바다나 도이 파자 하잔 토부 유베 왕키 샥주 체비규 구셉 추라 용률 자기 중디 멘캉니 튼유시 타로니 숭 김사 멘베 초바티 도이 파자 토제 증와타 첩치웨 네바 망보 딱제 토바탄지 멘캉 규니 멘주 체바티니 랑게키 리미 멘주 말라 용률 준비 뒤지시시 지겹 수지 시진핑키 뷰리 뉴치 멘취 셰프슈 마라 조구시 데나유 롱아체 쥐응아베 찰구이 짜네나 림이 멘취 마라 퇴고 창토 동구시 된 유진 다와 시발 게시 지겹 캉슝 튼튼기 རིམ ཡིན མན ཅུ མ ལ གྱོང ཡོར ཟུག ཅུང ཆེ གུ པའི གོར ཕི ཆེ

0: 이젠 이슬람 사지 수마기 년티라. 대신에 추수 유습시나 추신 숨주소지 호르무 초간의 주요 지시시.
1: 디글리군의 비비니즈 대마도 자두 어리 중습 제목 커니스 하위 리이 진슈 진인 대마 랑용기 응학공 사자 格林兰 링첸기 대비 총기를 노기수 어리 중습 강기 사내 사바주의 제구토 어리 总统 트럼프 格林兰 링첸라 척슈토네 도담 지지 제바디 토르와 시지주휴 년티 제구나 格林兰 링첸 랑용 시슌기 미슈기 메바타 망소 계좌 가시기 중습 강기 사내 사베 인참토 모구 제비 지구 비유
0: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폴란 낭세타 신신부장키 친주시니 무시 고점지니 이스제키 디자부장 벤거와르 치미카웨미 체수주규 가당부인 시주부시 이스레 초마키 치주께니 가서서규토 미추정로키 로경우소 긴진지겐키 고르시부 사치추신주카시부시 가유 지주부시 이스레키 친지부 친주시니 세자시그나 뉴트 가샤루 교겐키 코르시부 사치추 신루 카시베 나슈겐키 치게 기미나나 나코네 치르부 다시 시주부시
1: 콘세선 유르니트 쇼겐 다오 유튜 라타 덴세 문제히 레센 겐고난 겐 다오 세린 라시
2: 메메 다치키 난주 라바르 추기지
3: 메메 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작도 부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경워치
3: 미지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부비니 중화 미지키 속자네서다 독슈네서 저완네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engligye gongkamsa, siyamla zemlingi tirin khasan shibili zin shukuyin, teng di li zengi nang tun zo ni.
6: Zhongkutan eri zoda ki jen zumla, geji ji zo ki tukur chenpa chibi gortan.
5: Lugyu ki dawa chenpi to ni, zhongen zhiwi piyajo deng zin chi guyu chibi goro.
6: Zhongkui chumi tun zi, yorob wujar ki chomjar chenka yukbe goro.
5: Ursu liri ka ni, zobda ki chinji ni jiwo, zhongkutan ursu zhiwi liu sabu zum yu rigu chibi goro.
6: 중국탄 지리 냠레체디 팅럽진 김망심 두구 면캉 준신 규베고라
5: 보그디 사워자람기 럼티 탕뷰레지토 시르남기 푸드 주신 유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쳔킨낭 튼십저남스엔쇼
5: 시디갸즈 게웨 차동레 시타 점리 용네 토난치비 루규르신기 젠솜시 기급기 주시 시진핑기 딘슈 따라 아리종동 테렌뷰 니차라 중국의 예든 섬진나신 기급니뷰 접다기 기급니탄 점링기 내튼 키진티 공자를 흑부르 지리나니 튜무경윤진 사버럽탄 짐부충나유 기지지소니 탱딘 젠좀러 체튜 띵조 체부탄 디디 중헨지위 람세 두린더뷰 고주스 사버시도 문진 치기유 기급니뷰 접다기 중외 기전된비 탑주 딘린지위 년내 사버 튜무토 딘기나와티 중외 냠레라 파르동 티웨치와듀유 기금만부미니 접다친지기 탑주니지워 중화 기금니뷰 튜럽사비 기급친뷰 양타비 냠내기 릉부시디디 뉴욕진치웬 점린디라 딘리타 딩즈 티웨마와 진규 지구치신규 뉴욕니시진 퀄리시뷰 미갸 비진르 쳐바타 기지년저로 카니 튜니 스무시비 치기 중외 접단 젠좀르 딩조치규 젠좀기신 주시 시진핑기 라리아 초진기 배선치디 중외 저와 첨버치규 어리 퀄리시뷰 탑주 체진 튜딥기 포장가뷰 사르괴바 수바 총시 점링기 저와 개치주 인빙군이 중외 지위 초진디니 颠부르 규버라 기금니 기소다기 카조르 다와타 지용르 등진 출람 颠부르 수와 지치구신 팅딘 젠좀기 중외인 지위 중규르 름티 세부세바마세 좁다 친지기 중외인 지위 겐링기 뉴바 라리양원바르 체 유지준도 젠좀기 춤제 케진시니 기금니 뷰 좁다기 중외 계젠 덴비 탑주 딘린 저원 주 규년네 사바라 튠지 충화 디인라 강티 중규르게 로솜타타나 티레 진위 튠유난기 중외인 지와라 탑주긴 좁지나유 기금망비미니 주시 시진핑기 년내 사바 테르미비 남시 케진리 중규초네 탑주기 토세타 루규기 다웨토네 중외인저와의 등진치비 로주타 미갸 림부천유비 문진치유 힌두니시의 최대한 속비 라드르 주진 웨타마이 기금이비 접다기 제외 년내 사바르 튜문기 문진충화티 튜니신두섭진 주시 시진핑기 기젠덴비 탑주 딘링기 낭둘러 계시나와티라 중외인 종원 루규기 초동 딩스부터 天기 내부블 문진 양타바 점링기 마옹바라 섬시 딩섬나와 진두유 중근구지비 미갸징비토니 중외인저와 딩기치디 기금니비 유린시디 냠네라 카조 세듄낭 유지접시 케니예 에비지기 시주 심주카 중화디네기 라드르 주지 다니시 중외지초 럼루탄 피제기 튠잠 민주외 겐데타 주신니 도토 메비시시 주시 시진핑기 중규초가 자동화타 타제 댕기 세브나와타 칩지 초 니뷰 계지쇼리탄 최문기 겐드세워타 튜무응은지 갸지르다니 중외인저와 양타빈 조람토 군디동위 기급친부 존진기 겐구르 샘벙원바르 제 유지전도 중외 바르기 튜무기 키벤티 겨왈레 치워유 중화 기급니부 소스 춤제니 펜지윤기 구급시 초 니뷰 로드 치구발레 카데도 밀라와타 편지 총재 토바타 튜무 다르게 용어 직구시버소 주시 시진핑기 니페 냠게그 골 송비 송시 캐진라 에리 리리카기 렌지 상부충유 중동 트럼프다 냠토 중국의 섬지피비 완시다가 이우슈 라드라빈 미바허이 킬레 리리기 응위니 기급 니비 무튜인 지도 당 위주 냠레 체디 편지 이치 댄도 동기로 지구 체신유 俺最头的派出所，中国的大大亚文金不谈，有的中国创不了的社会新闻，中国边角的边界头一撇下来，人们的确有隐私，就不是。各级领袖呢，中国作战建筑的年龄，人民给习的党电力单位大大上不进不谈，几个你比我这呢，你们那个听不闻钱，军械没把它收拾当话题，有个车位人民的了，一切当日话啥不是金币，文金用却不到几个月不是。
6: 계지지초기中国团二日做大完期先总库克苏切的中国给克尼比杨塔被尼姆内给冷不行尼姆托顿内偏村重者托巴塔尼姆托塔给给我切的怎么领了偏不多个日过七个月中国给克比主席习近平给电视打了二日总统提准票年前中国的给团参政人员 天天给克尼比做大碗，第六新总南天，唐不赢了。锣鼓双击，拉两笔镜头，新总南话是隐性。第二名赛开团年开前天月，给姐姐做给菜团土库的七八团子，日过阳七进，他听给中外做大碗去，新总给，生生气为怎么了？电力人心体外毛啊转呢？写的偏给前途，给克钦比，跟着苦死我们不谈，给克钦比读书来给说，比个人别文静前下。 中央之外，邓正奇把提为杨塔为同一谈，提为认为民间点过。第三遍推入七个六层楼，七米电梯，该级职位处给团建开启学习呢。中央之外，拉索坦批给送呢，给克尼布谈怎么了？偏的准备提也不谈。中国了，讲的前次，中央给克尼布杨塔为杨内给人不催托免提，明日给对人谈，另外了修建什么提不起。
0: 明认为矿，纽约各段操盘的客总也进来。中国的各路全部全都进不谈，他在中国中国的客家了，车段全部错越几块月。台湾托罗杰更多话，中国的客尼桑，亚南泽林西部的更多丁色全面。我应该中国全给二日准备四句了，通的派出所撤退，军队人心谈，电力人心，军控七不谈，通的派出所偏村增加谈。
6: 写的娘们，娘们，你去接他看几个月？六月前面单位托你，写的前次，中爱娘们给过了十月，难当了，你不安慰，千万听不谈。给姐姐做了，听爱推个肯用心来，特具人心谈，给咱人心，点力人心接点别，中爱主要是做过个月，叫你别中爱跟着谈。 但不，军队却不接给批改了，军队动员你，给克尼布谈怎么给开边谈团别，耽搁时谈，路过谈，密码怎么接了？艰苦的危机当形势，做大娃儿去亲近你，同的派出所，中爱这位确定过了他，才真实性隐蔽，给克尼布这位批改了，测不起他成为他不具给你去，你不担心月。 过今天真龙的短途，给克尼比做大客，卡罗吉尔肯西因别问呢，卡却等真也不谈，只用了卡罗吉尔托车，现在中爱这位出事情不提，代表俺短途所沟通。第三遍逻辑很深，主席习近平去总统提伦普谈谢巴托呢，干么听嘛那话谈这。
0: 富山托县总南呢，各自退缩给克尼比这位卡确杨塔确是够不谈，归属南越了，怎么了？给前点被大大干，拒绝签约不是？做大碗，俺们过去不呢，却你别中央点头动为特区给车队吸引了，他才点送级别，六十米的另外一个原因。
6: 主席习近平去总统提伦普了，台湾去内团团去中国咨询他，冷却三线听闻南越。台湾去内团呢，中国地位这边吹起电话谈，中爱这位七十岁猛些吹起猛些，中爱这位给他妹妹没提谈不结言了，中爱这位人家情绪是感应。 中国全国媒体天南线洋洋集团呢，而且全国中国全国集团去，他才三不信八的，可能他但是据我们说话他，东土他开带头能够我国吃起谁，而且全国中国集团集团他，中国两支记者送了，自送内部说他，而且个人群去咨询去，台湾去内团去，开林七八自送内部说的，恰巧我给他呢，中。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츠 트바
0: 셰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쮸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나나처 응어균시 미리 양년 시베 리제레제나 젠좀초서 아니 탱디레젠키 저경퍼 게주히 테린키 레제나리아 괴멸링게서 표장경초 하무속베 사투서주나페 벽이 하무첩충 치카게나키 뱀오엠바키 접진 통부까지 냠주시우히 다르 뱀오엠바송디 포장낭토베디 라리아 파총부 노부상부지신 가주딩토 노부괴대 군초 렌발동회 포종 뱀오엠발 가탕린 마치 까미교 급티 타제 참세 동해키 나티 게마 기후딘제 동해 채와라 나카모니 사디나 응니 머푸니레 교와미 원체 키기 파양 가주딩토타 테네 출라 로교머주회 다저 망아 댄서 부중 킬레미 부키 갸츠 딩투 당원리 망아 개표 중토 시워가 시 무비체

0: 아무야 칸고 됐다 봐. 때 인베네. 와. 대래 동아. 멜하네 잠시.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와. 다 뭐 칸고 됐나 탈래 젠젠이 또 갈라. 푸. 사람 뭐 멜하네 잠시. 샤르모 코바라 스튜데나
1: 我把阿西米娜，别拉的，张西，来来云，来云了，来云，来云，喂，毛子呢？呀，那不肯定不接，毛子呢？俺这接不住不接了，起来，俺给管家里呢，起来，俺爹爹兄弟们啊，
2: 老了，老了，兄弟们，老了。
1: Yeah, but I'm a chicken, I'm a chicken, I'm a chicken.

0: 헤네 베모 웬파 심부 유투 조르티 심부 게부탁체 아니 무디 게부 가신 디루 효 심부 포자 남게 디춘네 세랑 아효 제버 슈루 효 세랑 아효 달은 나와 슈 시 슈와 비와 심부 게부 아니 미시 차보 마세 로숨소 미차 차보 모통 로숨소 할랄라 세사고시 Hululu si tungu rechi, lar khyang bemo wimbar zinkyu, gepum nang so.
1: Simputu! Oya simulatu saguri!

0: 자, 깨부르부치. 왔단 옛다리 장시드 드리야 직대변 대마원 바스냐 집주디 세리 토베지야 레토 레토 자가지게 깨부르부치라
1: 야, 훨씬 하 총샷 다 제다, 교량 모두 냅니다지
0: 아차, 나서

黑蛋 J5에 벤조 단지도 기시 주체지 제대로 제거 민보르 갱구진 도교와야 가대 강리 저와탄 갱구 차샤탄 퇴내기 피기에 교수 동구 망용 륜중기 레구 계급도 배워탄 류제 돕니기 그 조준 교구 치구 망주 차와 강유 담제 충주 마인비에 장마 심수 진급 시시 지켜수지 시진핑기 대난투 俺心故其实你俺心刚一进去忙作一时忙作金松堂列举起别古人之力刚一进去忙作力拉三水面去生故其故的堂退堂南部滚土昆居地度心里进故的堂特别驱动给国内昆作亚心这堂刚一些若其故亚托亚进去米多定力米多脚别乔瓦推米牛藏住的堂 客观窥探多管人的设计别先期各度人的产品来个盲藏住过些事

0: 인달 토나 나고 봐.
1: 그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월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게 공감사 다들 인게네 생고 초비레 젠디니 중앙 농진 인진 지급리고 벽에 농진 키 최딘타 디탕 시비레 젠디니 나네텐디레 젠좀디 단년 준수 케미마 자수인 디르글즈나 쿠베 모투네 균댕기 하나즈 소위나리아 이섬나 괴비 텐다카지 지배신 쇼인라
5: Mwele shuwa ngang tuyo di kare se na ngana zuyo kala nyu nyu se ne siya gamdu mintu wei gyum zin kare na se di yin la. Ta tinggab ya mi mangbu shi gi sugu gamdu dong yang chi du tuyo yun ya kala liya cun zin mangbu dung kwa shi. Yine mi ka ji gi kala di chueba haja nyu nyu yin ni sugu gamdu zao nin zhugu me zang. Lo ma de war men ga du chin si tak zi chi gab ta su tuyo di che di yin na shir me gi pung zi ngo gu yin bu ha gu kwa shi. 타원이야 컨지시레 셰르메 풍승고고스와타 텔르느바 카르다 카르지타 당내시 쥐터브르지 카르유메 샴리아 쇼긴 당부디 셰르메 풍승고고스와 카레스나 셰르메 풍즈세야디 갸겔이야 이다오스우세야디르라 다티 미수부난기 셰르메 사그튠기 직구즈신두잠바 저균난기 군중아자 처분난도 계제 누분든 주치제 창아디 덴부유알이야 송진시빈 겐쿠고여신 Da sherme gi pungzin guogu gi suburya sherme pungzi gi nubu tuandu mi jubara changar di chedurun zhuya ta sherme gi celin giwi sherme pungzi saag tuan cheche changar towa ta sherme pungzi towi kurgyu ngenpachi chan zhuwa shi. Da sherme gi pungzin guogu gi tongme tu gi neda nguysay tuyaba tigas mindu la. Da ine tuzu rinpu songbi na jik chogo camli ya xa gyakbo chaya ta ane chakzi gyun tien minba. 차시 톤조야 녜두부터 류슈 냠조야 수부기 박번 나부차불라 소비 내된 용도라 리지 경왕기 수부 체지 카지 토니 셔메 풍승고 교육이 년가 된바 세든 치비급 톡순 칠기 나과 친구슈샤 비샤샤비나 나나조 깨비시기 깨비 봄셀이야 리미 굽주 다 표면기 깨비 봄셀이야 리미 계주 경의 임비는 초고 갸부 임버리야 문제 전진도라 Da qin gung wo dan ta gnen xin jing bi gyeb gi bak bei gin do di nak bu cha bi ne ti ni ya xier me gi phung zeng guo gun gi ji bie zun jing gi nguan da de ji xia la ni bu ti xier me phung zeng guo gu li ya ne bu ka ka de yu le se na xier me phung zeng guo gu ni jun du jin bu nge yu gi ni ri ni bu ta sem siu gi nian ce ta gnen xin su bu ji ze ce le ge wa ta xia jia bu yin bi ne bi lu to du tong ma wo xi shi 디창아르기네드윈중스바마세탄도야 캐디야 셰르메기 풍증고구 총비는 류풍기 셰르메 처분리야 다다단지 셰르메 풍지 균체메버 싹튼지버 군디단지 타리야 진봉의 유기네 봉도라 니부디 닝다 레베 착지 내리샤라 다 셰르메기 풍증고구기 초짐 왕진 구규리야 슈킨 팁지 닝기 파르지 챙겨서 좋아타 파르지 총유 직 뇌바릉외부의 초르기엔 체자도 동기유두 대다르 투주 인부 침비나 차기시 토부찬 정도라 셰르메 풍증과 교육이 탄도야 파르즈 치규르기 즉 척디 용안타 당내신 닝캄타 차기시 내용기 닝기티 체른 정도라 신 침비기 치진 셰르메 풍증과 교육이 민수부 땡기 치제 지접체의 촉부타 수부유기 지제 체르송하다 샤 갸부차비 년거디 체른 주고 유디 잠바 안직 시엑즐 항매 있는 친비나리아 터동 송조 제제 주타리아 친비기 치젠 양교 정도라 다 송부디 셰르메 풍증고구 치다르 제제 렉주 체우레스나 통메 투기 셰르메 풍증고구 니 춘지 체도바마세 차기 용어토부 신디 잠바 나자면의 주도 체비는 편류상부 투기지라 다 지내 샤 감도 동양 Shermin Pungzi Zawane Likju Chegu Nyangbina Subu Jizeliya Tsunzi Nenbu Chegu Bata Sha Gyabu Yimbina Sha Gamdu Dungyu Nyuri Gyungyo Nagugila Nyine Sadungi Kumshi Yabu Gyungyo Nagugin Da Jinze Da Chushib Lasob Tenju Mawai Sarigi Cha Nangi Ngarjati Torunju Duzamba Tui Gyundu Ne Jik Zubi Renshingin Juri Gyumadinze Mangzam Chegu Bata Shekzi Mawai Sarig Nyungzam Chegu Gila 당내신 공아타냐샤 세미지소 뷰리 찌가른 비서리기 창아르기 추제 균대젠도 송진토비 티지 망잠 최난의 야군도라 학바르도 겐괴응은의 주비는 뷰리 찌가른 된 비서리 망잠 최비는 샤네디 망도 좋아 편도 유바타 샤네 뉴위 네미보바 응원고 두부도라 탄도야 타마타 아라디 제나구도라 도규 티니기 직 시르메기 풍지 응

0: chalam jia kang ge shu du len jie zong sheng chen jiao po nia
1: kuis de wa zhe bo len jie gong kang sang yu de man jie qie rang cuo ngai shi de mo yin na zai da qie rang nian xin xin nao jiao ban de ne zhe yang long zhen nian zhe xi qiao liu kong pei ge chi lang hi lie tong lang yin jie bai len jie dian ba tang ngan de qian de bei ge chou bo liang hi Toma ina nama lenjian ni yu dang nama guyun tu ngan cui ga lenjian la sin xi tang jia shu nang wa to ji qie shu
2: Ta ti rin gao su pao par lia tong lang yi ki lenjian di nang yi na nama lenjian tang nyang tu la du yi gur jun zang xi xie ju yin Ta yi na ta ngan cui ya za gengbo go ga tu le le wa re la Ta ga nang xin ta ngan cui jia nong ki sa shuo gen ni gong jun sa tur
3: 有过血盲外对这些来用连过藏药时但等他切的拉肚那些还就忙不药时另外天灵一那安去从我心切不要就所里行着罗布林去跟扎巴通中国中路所里切的林去给个正阳了你给提拍拉肚那个文字通举套过乾隆藏绝把写白写总贴了这种年那么人家的娘图拉肚那个这些下卡机娘学下就行
2: 참에 샤농기 용외 땡제제 왕리 별만 남라 랑기 예디 코유돈 텀베 난 류진 종캄통 생공기 잠시 남제제 초의 감시소 텐시세 저비 저토 사종기 요콘더이 사체끈라 마쳐봐 체르메베 디라 집에 나 총베 오제베만 존에 서지 장베 네토 냥이 쇼지스 롤러 리종 사체 마쳐봐 존베 촉제탕 듀라우 종합에 나온 그 총배 쇼아 하즈자시 바종히 세전제와 근대종아 렘보치기 번세제 남트 라도 고도 천년소 치바롱이 뷰배 고네 치바쇼바소 세바자나요 我 롱시치와 고네장 종세탕 실로 치동가자 直接热生로 그 총배 저건 청원电话소지 장배 저건 매지쇼제스 샤바오 사체 마터 제탕 지로추동 추자 덴체 대성로 거총배 대구마 덴즈 펀소지 장배 대구마 소리 지두스 체바 사체 마터 장배 내 제탕 지로추동 추자 덴체 탱알로 거총배 슬룬 장배 공롱 멜라 된저 소지 장배 소시에 자뷰 꼰제탕 펜덴 버차우통 양니터 샤바오 사체 마터 라 제탕 실로 지동 대자 제명 알로 그 총배 가마 닐레 된지 장배 편데 노베 방제 터 사체마터 차중 탑시탕 실로 지동 대자 제명 실로 그 총배 320 반주지 장배 300매이 슈브디스 슝콘 저소지 사토외 야자이 살롱토 제탕 실로 지동 대자 제차글로 그 총배 장바 취제 된지 처리지 장배 맹아 렌첸 존네스 로추 사체 머체 라시 나라 소셰기 윤나스용 라도 민긴 도츠 체바 잠토 주탑 잡디 카르토 잠갈리 제담 진 예와 도 제츠 응고 소츠 소타우 소제 튼 시지스 덴바 지장 민아르 마통 예나용 딩기 챤 잔리기 제카통 머리 사크 펜츠 파르기 상로 제리탄 리네 베지 반주 던지 첩서 념례 속이 구왕기 세골이 천삼지대 이제단지지 요발 강들 노토공수 사바토원 네스 로네자 바체탕 소롱기 체마와 거우 감세치와 속이 랑숑제 꼬베 예수의 젠탕 남준 사바마원 네스 지쳐바통 송도 냥파 로나 겐바 칸 노위 토강대 페바나 파모체 권나와탕 니유파 우창와 ངང་པ་གོ་པ་ཏ ཚ་ཤོས་སོ་དུ་ཐོང་ཇ་བ་ཏ་ཞུང་ཏེ་འདྲ་མིན་ནམི་ཚ་ལ་པ་དེ་ཇེ་ཅིན་ཚ་ཆེ་དུ་ལུས་ལ་ནེ་བ་ཁང་ཤུང་

通中日药品。那不就说日本内托融入去在为总统忙着协托。我的开发电机东南年华总统。但在如此所谓所谓开发升级拉不来将这协办日军上路通内托拉不来。那年他的把结巴麻雀白蒙雀节年节通作为年龄生了日久年来到给民警多次堂节次节节年到夜晚孙涛居涛说人把节我把下就行这工作学霸天呢当然去张把笔提本我觉得不提人度下面呢俺去来到给我堂年次来到给民警南中堂检测来到给节拉多给尖拉多给夜娃拉多给道拉多给车锁三套拉多给孙套拉多给巨套所学个了一年那么先接来继续就行唐博拉多给我唐年次提供拉多接班呢先略简中啊龙给同马写班了间歇天南旅来联系是清白在为龙阿姨写照算增配龙出发就过出抗中了学习。在为查体普尼也老全球国堂团结结论罗尼堂虐结组破解了年结结的国纳瓦通物策盘宁叠盘我东张盘东学写把所端白年结言了。第五拉写把杂文卡吞不贴用昂胸来泡白撒泡中途外念了下心。多节把写每个绿了内心送中把写白自写了就中。但是拉间写呢绿送马龙把红都不把同着外到端白拉多几就给我写。你把拉多给民给南中堂检测。民给南中堂检测天气的绝把拉。没当像我说了道白他念堂明兰对着给明堂及这节明节你也有事。老多念节明给熊策动检测用得了满的铁。白节说日白俺熊卡不了熊外明堂顶着开白文字能外明。忙出给不念节来团白明堂写东西呢老多了文字节明忙着外这场集中去把所说样及这节明也了。这人民给多次节检测用供给是把铁道来满的。为抗节给特拉多堂安对给特杂多堂顶给的撒对内所松板中是有空气过年到百名堂撒切没特百年堂撒切没出百年撒多落铁百年撒有独狼所给内所松板之外检测给到百名龙多堂子多松子龙给内龙些切外对仓所得松把贴他就明着了大白明眼把大不过。三把拉多给接年被念囊通这个杂通下节李松年节这么他们接来翘把真的堂这大部分年龄年没电话出外接通陪着出把钱呢那些妈妈他所中多少些女陪送自己龙体型。这把拉多给接见了先切苏东龙间南北省越南用多的对白时间堂龙间你是写白唐不拉多给时间来对间撒宝马外你是写信一桥白没堂说桥康熙罗伯的撒宝这你接下来请把通撒头外压在以撒龙格都破把通撒宝托是旅空了偏白龙给同门这没把说甚至外空满用白坚持绿姐孙子龙给康斯把通你把两个的接近在外龙给写着人接通那外人能逆中人接出铁先用康斯龙给唐马红我能的我把通先人间本来自身的邪门女派对罗兰年轻文白到中文满岁你俩那边恰不是龙给那种出铁你跟简直接动车拉不及没有把手给到那座中华协同。你把拉多给南京用六十你来满的铁。切把特立得严把通送多娘牌送超给几万先牌罗尼给你把娘牌六十娘给几特把通三来几把说南旅景中文康先把铁甚至文康满牛牌那撒退一个简单切把呢
리저 손즈 롱기 콘 세바통 니바 냥가데 체르진 자와 롱기 셰다 옌제통 너와 옌 남니초 렌제 추브티 셴종컴치 롱기 탕마콘 오 남데 응바통 셴젠베레 체젠데 셴머뉴파 튼로알라 년정원베 다운조아마세 니라 네베 챵시 롱기 레종 추브티 니긴 젠제제 당체 합진 마뇨바 속이 답나촌 종오 나와 라도기 예와 튜도 팝 산에탄 내제 또 최촌지에 성제권에 예와 샤티에 동보숑츠 뒤제권에 라도숑니 년진니 성잠자 남터 롱제치에 셴로알라 사와통 년 성제 옌권에 년보 면서지 주구발라 니바호 니바 밥 산에제권에 닌데바통 파츠 마뇽베 답칠원발라 Nila Papa Tong, Wu Tong Batong, Jung Gawa, Nedao Yuebana, Lola Papa, Gonawa Tong, Sentua, Nedao Chimbu Yuena, Gola Papa, Yuga Sienla, Dong Shua Sheba Yena, Porta Papa Jesu, Sumbat, Nedo Chichung Yu Goni, Shunsu Tujan Netam, Bab Sanija Ne Kang Yun Shung, Ludang Sogi, Jelang Kamsine, Sobatam, Dongwe Le Kang Shichung, 年纪康卡些年让日记深入啊通年不及你的巨老啊啦拉度多穷健堂得到满银牌拉度恩中华所动对接协把通拉度卢北朗的学年插前等着老婆先学免谢及巨蟹马熊华对应国年拉年间年罗瓦的香包通勒被切着所生教完了拉度多切洗小伙出发拉度给到 Dela Tangbo Shiga Dab Tie, Dela Za Chi Shi Sun Tie, Zai Dab Ne, Zai Padron Shannon Wu La, Lenga Pawa, Jendija Dance Len Joshin. Zaji Jogi Geta, Chala Shannon Gi Chamba Pawa Hu. Niba Tunga Melon Chi Gone Daba La, Lado Rang Yun, Ne Shedon Jawa, Neja Jedon Ngo Kang Yimba Tinya Dan Tong Pad. Chila sawa duisi tatsi gyi tabni melongi zunye li zu duba jinda togu chung. Ngara kibi yongtong lalente lado neje chi kando la garsin ngwa tada chi mabao bai tanga ma do song mepe shida jitab chad. Samba nangdu nye tang wangbo la nianje shong huat shila ngosa da nuwa daba la. Diji sawa mawa nesi shesin ji chao bai ma tong so chao kangsi lobo da sawa toci ngeje shila chinpa na. Lujia Zawaga Lunga Chutie, Chaudong Chiba Puni, Tuen Nga Li, Luni Tang, Nue Zhu Li, Pua Tang, Yelang Nga Li, Ngo Chi, Zuo Xiebe, Tuenye Wangbu Kangxi Gi, Bugi Gi, Jilong Gao Xi. Dengce Do Niba Marongba Chuba Li, Lado Xie Tie, Dao Si Toma, Lu Dui Ji Ngo Na Wa Tong, Ngo Yi Kho Wa, Wu Dui De Cang Xi Na Tong Wa. Nyi De Ni San Chua Gong Ji Wa, Kazi Menji Bu Xi Yiga Xie La, Dong Xiu Long Pa. Kage Madewa Tong Lu Nyangba Sogi Tang Yimen Jong La. Bada Chetong Semo Yindu Mubon Jewa Tong. Kar Jie Le Kar Dung Tang Mi Jie Zuo Xie Ne Bepo Zhongba Song Jong. Dewo Cao Chungwe Gasi Nyan Kaxi Ne Sashi La Kona Rangji Ji Shen Jewa Tong. Yona Samasa Leba Tong Nga So Tang So Ju Dabde Sheba Zangi Nyat Sun Jo. Yeyong Rangji Ji Mashiwa Tuyin Jangba Tong Nyanbo Jade Ji So Ju Xie Jiang. Penxie Mashiwa Cap Che Deng Jena. 他们罗家暴通，那位个七只说，那年间那样学习。人那么团结，共度一那安全那么团结了，那多些民间多次谈，几次道东一万说，十几几百个年纪，两学徐才松。咱国几百个人才能安全摩托车那么团结了，不要接所有的百个群体，忙些些年，那多些松套通，就他别说，两学徐就赢了。 다도나마렌지 사바마원 네스 데유진 차바통 로버드 다 강중 사토르 쇼고베체 다 도선 샤고베가 시자소 시제 임베 나바츠 테디 센시나와 토지 체슈 쇼데나간초는 레야님보 시겐 저 구당 뚜니 녜레코네 고디 슈베 렌세 제마 타기나로 쇼온 조주인 사만 데모슈

0: 노르상 화트르 담비 더콩청 아제스이가 년트가 나오 끈더챵 아자카 쳔비 랑가 망방챵 소트는 쳔부 저때 화우스 야친 하자피 응다 소남치 탈리 노르상 아랑 해야리자 스비 마초 잔치 갈압동총 임당 인투스칭 미톰체 너 어 임당 임토니까 콩라프스 어 뭐 임당 임토니라 제시쇼스 야지 샹동제 샹틀라미 동체 포탕낭 터치님 쇼파안 만도네 지글로버 체파안 영나 아유 좀 태지 좀 봤다 나 회면서 잡침라 임당 임토니라 제쇼 사후 송르나
1: 화먹나 봐 말패된 내 소나무 씨
0: 야, 침묵!

0: 마들 준비 있다고 선설 되나 인침 어떻게 인침 줄라 돈 더지 시시 무슨 초지엠 친지 망을라 쪽시대 다다 참은 존대지요 초랑 몰라 튼되나 니 치랑 존 컨다 탕춘 조윈 낭와 제조
1: 협팀 초

세다 다디니 디기다 우리 라지랍디제 다디 리게 자지랍디 시샤크디니 팀거지디 추유메디 아주 상당게 다 록동길 마치장스니 록동길 추장네라 다 가야디 군자 감 고진한 야리제딘 중앙당당 종의 팀거지디 다 초에 다 아주 딜레디기나디 추술 다 어디 디 라지디 중네 되니 아주 현기다 이네 동기 또 담지 나이 봐 간제다 동용다 되게 더 나로기 신순도 등기 요지 제별 데라다 그래 되게지 마스데라 티시 주시선데 게동 순기 주탄 오도스카레 전에 덴베랍디 오도스 짱냐라 냐디아서 거둘 용거스 계셔서 뭐니 디 다소 다 군순 프로베치다 군순 프로베치냐라 되니 덴로 고글 록종겔 다 종겔 니엔로가 제블 디 오도스카레제 디 임바디 니에오 군순 등게디 다 소소스 레게제담데 등게디 유로 냐슈맘 게 데스 주마소 다 디네 슈오 다 니무오 가셰지 손네 마쇼 견주 오도스카레 다디 군순 드라베션 쓰이뎀스 제제 오도스카레 디 제술 제난 워디기 미 드라베 네디 군자이 아저기 종신진 심피 주기 담이 우진 도구미 때문에 된다 담이 고수리 빼나 가나에 빼나 쟁겐 노바질 키시지 워브스기 키시 간선 워데데지스 오다 쟁 키스나 다 키시향 제몸 아주 존재 빼서지 오도스 제술 다 어디 제년라 다 대라도 켜네 니동 장미 니슈 쯩이기 다우시비 니스게 니바디네다 파소 겐겨르 제투 겐진 조여디 디니 어디게 로디 다미 티시주 시선데 게동 순지 주탐디네네 뭔게 나우시디미 파자제 디미 마 된게 장스고 디 디니 오 마 종종게 도담주네 쇠레 나에디 로치익 치비 마게나 겐진나 오도스치 다 어디 디자 다 디기 아저기 단디 그래 용보 반응해야지 예수 제투에디 아주 다 돈도 되기 조순 와본리 조순 보디 난기다 미 뭐 더주쇼 제라키기 더주쇼 내키기세 뭐 레고제다 강다게다 간제 산에다가 예수 제투 브라지 레랍지 오도 샤소 올리 어디 샤네 니오 디에 라제스로 데 진이 사손 사지 오도 스카레디 차소 그래 디 로디나리 뭐 언제 담이 돈자래 만자래 워라 지제 다디 냠이 뇨야다기 시존네 난랑 롱은 칭을 담데 와다 레콘세 뇨과딘 로선데 워드네 돈이 배군 워두스카레 제제 단숨에 레그라도 워두스 중손 다디네 니동 원이 스타인 디네 다 니동 니스팅이 나오시베 니스케네데 겐기디 지상군 다 겐기디 지상네 냐디 Genki sabrap si shaje, otos karayacak chungsu. Jadan talu di nizun nizdengi loli da genki sabrap si sha, nye wo ye di tak rangajaje dicek chungsu li. Digi ki azu gung sun kure dicene di azu sunru di chungsu li. Da di nye da genki shuaya di lo sun nimba la, nya da shuaya naya di lo re rik to li, shuaya naya je, otos chungsu. Tā tīgī tālūn dī nyāng tīshī jū shē sōng dē tīne ēzī jī mā chā sū shīngī dē tīshī nyāng kūnā zū chēsh tī nā dē tīgī tī sēmbāng gāi tā jā gyūn rāb dē jī gyō jē tī kiāng kō kōng tā wā tū sā rā chē tā tāng dī wā tā lī shū tū yē rāb jī dē wā tī tā tāng dī zā wē chā nē jīn dēng kio rō sōng jē tā mē rōng nyōng yōng bō pā nē nyōng chē tō wā tī tā lēk rā dī tā gā dēng kio jē tō bī Tā tīgī tōl chāshā nīlī kūrī tāndi kūnsī tīgī lēk jīyā tōl tūndō lī mūtī jīyā rōsē wāb lī gēnī jīyā tīgī tō jīyā lō sūn jīyā wūtūs kārī bē tī gēngi tī wō lō rē rī jīyā jīnā gīndīng tūndō lī wō chūshū rē gō jīyā gāngdāng rōsā rāb jī wūtūs jūng jīyā tā tīgī mī tāndi sūmbē lō tīgī nāl māzā rāb jīyā

0: 우도라지 소아송리
1: 위에 군스토냐라 미티 아주 배랑 존재 땅치보티미 봉게림 덴조림 강군군데고 쳇플리 아 다시 좀 덴조랍지 나체 아 다티 산리 역시 부담스
2: 오레
1: 니간다 켄조 야드시나 나산기 지에데 도제탈 권도 가견도베스
2: 오레
1: 어디 산리 역시 부담스 제보다 되게 동계 전조분이래 오다 대중소리 지게 장로님 뭐 다 되게 카데 메돈이 생행롤 딘 디제블 다 그래 그돌 마즈르디 고고 제니 뭐게 유로 매약송 제제 다 뭐 튀제 야 동조 뉴보 뉴약 치에도 딘 뉴누네 다 강러진 요가 지었다 뭐시라디 다 강요에 냠이 디베 다 단다주 송간데 사가된데 주의기 다 토마데 군주제 다 게리 루딘된데 다네 我是你都说这些事的当个朋友的这些我的平板面对对住的差别真是好了亚军的我的那几年他第一拿的了我公司用不拿的呢这送就送当他的名给中间的现在的西雄是把大嘴给来对做中期蒙面的呢在这当真是说咋个 Tene tronzo unyin lenga ginyan, sotu sangwaan chuygo ginyo, wo digi nyungbo diye, gangnyam loribo rish tangye, ta tando wo shashira diye la, tere ji jiwa jay shob ta, guns diye, tronzo nalwa las, sangwaan chuygo ji je. Tene pige la, le kangra ji ji tani, tani mi nyungbo di, nyunggob se ki mep de, shashira ji utende ji suye je, ta muti ji le payak zir di, utus kyo jay shob.
2: Les, les. Kondul hingene sambane kongara zong pegan chongzo tangyong kente gyurmi laso chendishwe chabu mwoti. Gyurmi la ye sungshe gyurma tha haksam thakbe chobatita le nga tsui na tangyong kente shiki payula changbe zesim thang tuyurab sarabe chongzib targe tongwe che tu shakwe pezon tita ina sabur tongdu. Kondubu mirak kenpa thane nga zo jizo peke ye during dubu thang lugyu ye bangbo sombu shikyan hale. Kong nambe lele zomba tang gajin ki nyingdub tidaage nga zu xiongye zoya rengi ki gandhi tamburu dhubyo ya guma chenpo tebi. Tiringi jindhi gyurim tu nga zu gyurmi la ki xinrele maungbar jangbe rawa tang yiji tongdub la pegaan chongzu nga le legwe sengi la ya gengsik chewe tu. Sengi dhubu lingi kongdo senduwa di na dilu konglo chukji ripsi la pebe longo mangbo rin xirim du ina tangi zesho lobtun tang chongzo pekya la ya rengi ki chaji jo nangi tang yon kente gyumi la su jinti shu pe londe lingmi konglo chukji ripsi la senbe jeson shi ki penchung ki pukyuru lingwa sheba le ka sumba teri ting di dunya lungdrin yendrin jikib legun ki pyoge lungdrin leze na gui di shu pe kangchong do lingi leze shu sumba yin lenge shuk ten cha ko
3: puchi ke 마지게 외고 그부 양에 통치 아니 세금 거리 세도 뭐죠 지느람 사건 거 제발 아 이규림 상마 태도 제비 차저 상매 거 셰셰 단스 미망비 아 땡아 단스 더더 악주 지도 왜 님은 숨부대 미녀지게 깨지 시제 마셰 봐 아 슈제 지기 니 켄저 수응아 로봇이가스디 로봇이게 두고 해 창매 년도 발리치기 다디지 나 겹이 깨주 텐다디제 체두 땜베 겹라 제국도와 디제체는 지부지 지만에 녜디제 지금해 저거 제국도 지간이 디디키란 게 마지마나 아 기란리아 로체초 나 땡아 다야스기
4: 직튠 속배 두시 땜보르조
5: 양균 럼프 사바람 베베균

리리 로소다. 소주 말라 튀고 산도 동고보다. 롭친 찌르다. 리친 찌르이나 조준 치교 요소 동고. 첩시 삼류 롭첸리아 슝룬 갸고보다. 기겐 귀 군주 조준리아 슝룬 갸니. 장체 토위 기겐 봉하 소용 치고신. 지소 용기 기겐다. 로소라 지동 치바다. 탈비 동고시시. 롭종 진키 지소 조준 욕구를 치고보다. 게만키 장제 토디 동고디. 리슈니 치 치외 망추 내자다. 망심 내자. 시제 내자제 임시. 리슈 댐부 수교 테니 권니 치살 쪼바다. 리슈리아 미세 따웨이는 시주 라다 테니 교부 응안에 사와다. 퇴고 응안에 창호에 리슈 응유 치고. 리지 뉴제 소중 시균 침부 인의 편니 예주배 장체 초요니 토로 동고다. 주주정신기 리슈게와 존의 도소니 탁주치구 조요니 집에 리슈 세우주 던주체니 도림럭튜럼소 나슈미초다. 라가신비에 탑라망부토니 리슈다. 레드치바야 구디동구 예주니슈탄 신디미나 지초정신기 코르규치바야 고균소외직수다. 람수키 개기세티 미창마야 까제기 내주체니 人이 폐계동회 고급대마치구 지슈탕 소초 킬레제냠토슈비에 죄무탕 튠주리나직수 퇴구창도동화탕 첨튠키 내주지와주니 내주비에 모수유비 내주탕 조요니 폐계윤경윤교치구시시 용벽키 고시니 망주 중공이바탕 망초리주탕 폐계키 좀지 미만용 기념주 용교 문교 체비에 제개조당 제태계 남임시 주둔 톱주기 자두 타용체보당 내치 다긴이야 두니 고세약배지수당 남수 퇴구창토당토 용보 고세역주 안리 있는 록툰당 안리 수로 댐바치구 내준 침수토니 조고 요월 외국치보다 용보 증지키 미초 갸기치바 용보 마오진키 용보 제톨동아다 용보 토착바 뉴지 침계키 용보 댕고제치급시시 벤조 판유용어 단념토 종미 용보 퇴직도 벌교다 예주 퇴기대 주치르치마 단념토 예주키 톱제양 퇴직도 공토 벌교 윤유치구 종미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2: 세르넘 초 링게 공감사 다나가나 주신 구속을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농치년지 지겹리고 되게 처음 돌려고 주시비 푸지 체티 메노 시벨이 제시 드링게 리제나리는 니엘이야 나토 좀지기 무디 이토도이나 직배고티생능시 주안 롱친이지 지급을 꾸내는 주비시에 질년도 개민 시트주류 다왕아베 치주주님기 치조야 변조 리우치 종기 무미 증내 수시야 대탐군의 순부팔리야 진비탕 비티신 대표의 제부디나 레사야 습경한 초신 리우치 종기니 중화미래 직둔 속비 도시 댐부조교인은 주디도 송니 무미 증내 수시야 뉴교탕 윤진리야 구디다위 중재 개진 시니 무마 체어시 루치니 변종기 증리 기준공탄 균진 치니 개진 시인비에 자진기 망추 중시 퉁공남 고림 대비 권에이나 뉴교탄 순교 체치토 루치 종유탄 종 시슌기는 지금에도 야민이 승리 러리야 비초 도지기 저왕의 수인의 배구 총유진 타딘기 증비 체비 비초대야 망추 등규탄 단비 망시에지에 베숨리아 이유진 이창이나 증급중 앵을 학점여시 비초디 캐주 조디니 베게 게이니기나 람니에 사네키 유게 기념규를 만약봐야 제지에 기급기 지주이게 야교류바탄 라바토 빨개 캐진키 뿌리 잠추기나 개유비에 루규키 지시탄 좀지키 징탄 디신 첸지 캡데키 누브제이나 직도 되어시 시도 중화시비나 비초디이나 리네레 튠바 미럽거시기이나 로주자 카시의 징리야 가와제비에 심뉴키 제부지시 두지치 징리이니 개와탄 망추 교제바 망부시이나 송진난지에 통매지시야 리지차탄 리기야 디네슈다탄 첸지제 네데난지에 릭슝키 토제토네이나 루치 사공키 나토 좀지키 튜무모인비에 링탄리아 지세 세위네 개별시 라과토 나토 좀시 이슈켄탄 두지비 지유키 체진이니 타용키 소르조체토 호난주 네와 훌린키 닝도리아 지조칸이니 체요시 제구토리니 비초키 루치유 계산남게라탄 주지관남기 리우치망추 좀지기 캐주탄 리슝키 링탄 태리나 세시나와탄 베랑교종키 링지 캐제남기니 비초디 사코망추 좀지 말라진토 두지치비 동치니 간지에 베종키 응유민식내 슈샤 심주리야 젠덴키 이제 코둔 제바야 문진 직퇴나여시 现在如此中期他把利亚人看外面人的虚下期南昌是不是不是松狗切于不提马拉人的恰仓为松狗期南不行呢恰不出时结果就利亚都是为天看期云中六千必须看所签不住期利亚别提现地人的皮肤时如此中期空到金马亚中华一批中随军人的期杀对人心期就绝谈皮盖利亚母体归地单节本种期外面人的虚下期恰恰军团安不切透为关联配给主角呀女婿短兵切给不是下面呀到我谈过年西北派里呀本种期香港里呀单位肯定团结期所谈推出不了得批参与派为国体才能是你家三国班拉斯卡古离婚的许多情况西北呢他如今的谈过年西北派里呀配给香港里呀萨图肯定团结七东前边，苏唐国吃一呢，十个十九十段糖，段东十个新年，都从来都比参与派要少。天哪里啊，人吃排排起下糖，人均整齐，那些只要起水边，该有七东天堂不切土街，排起肯定团结，萨图年一呢，香港起出门也都要少。日龙改为七座长段起，我都提到你。他是个我理工科，人工安利团做不通，里面相对学不通，卡车都没进。个我理工科呢，开了日工科团不通，现在团结起开就当松弛前进。开了几年， 탑주지기탄。团结吉利亚，탑주지기南水晶体，大东西皮，曲西开店当活的。第二句，听长西皮，吃的云的沙堆钱呢？西皮汤，来去准备团聚，解决团聚层面的冲突当活汤。整集团来开了呀，透过年轻期，通灭最难团结。 Kelelia, Joyong Ki Chirtung Zhengzi Tunze Ki, Maju Gubje, Sobi Rawe Togu, Wu Tob Shagwaina, Ramdi Cheba. Yazi Gumbuso, Sunu Jintan Towe, Kendin Tunze Lamiji, Chud Kanglia, Nulia Shibje Tseli Tang, Chema Ya Shibji Chibi, Chido Julamini Duyoshi. Titan Chibji, Ringu Burji Shibji Tang, Shibji Neshi in Laki Chadoni. 据不说，得地进去吃到吃药呢，也能开不得单子。其中团结起，并且谈定价起，他在内部送不嘛些，在对开店团结，其中特别给你一年签约时，认知长期光顾讲的总，这就长期起，玉米七零七万年，品种山珍珍稀团里，现在设备参与公司联名新不谈，空气，俺就是归去政治香港的总图不嘛些。 特同意呢，搞不清楚，忙不停止，热三三，电力不穷，他家七日呢，喇叭又把准备过不嘛些，特同七里面的太阳图，整齐用空，一节堂，张木所谓拉在江图边，近期观察的呀，整齐推来了电节，爸爸出去用个东西，用草什么就有谁，就用气气就充电气，是七里的个。 他略头啊，谈不联系别怕了呀。陪去看电团结去，只用去吃东，微波里呢，过去你东阿边是不是别谈？给东你个心不提呢？推从来感觉送去谈成全过，怕有谁？他是搞过裂空，就对来过出谈不出战选拔，发的蚂蚁。宁知正子呢？陪强当去，也是公布把谈，乔荣去丢着呢，只要去入别。 干预牌儿，陪去看电团结日龙堂，也做给你。香港去出不来也端不得你，陪谈香港去，变成充当主要十多钱币，春秋几日了。三年一半杂种钱币，这大几天会干事？中央瞧你比我厉害，你们满头钱不谈钱币，三头团结也不听我忙活一呢。香港拒绝，给起了七栋土堂。 忙错了呀！爸爸用我规矩徒弟，三年一半，俺们来体外速度追求这些技巧有谁？下面呀，平常去的才忙不，一边休假来团休息，几度吃着吃过两头别外国的三轮食，中国平常生育超一头那些东西，一边休假来团休育，拉单团购定时千年，一边休假来团春秋节堂，前天见了军团，各地东西。
0: 你瞧，漂亮个种，一边休假来团娘子，吹着兄弟看去呢。漂亮个种娘子连坐，兄弟看去，看到钱不少，只有钱币，只有给女的钱，看你说谈，娘推呢。他是长期亲用，一边休假了，就团作为那几年里呀，一边休假来团岁月拉大钱呢。罗西可谓，几度吃着吃过别个事，吃过别个里呢，亲用吃着去。
2: 车给吉利忙不赢呢，车直播也给不谈。快递些老外，陈军车站，真办可真点名安置有劲。得钱开去，车站着急脱了呀。一个休假来团，随意去拉点谈。一个休假了，陈军进去车站，一日说车直播也消失。我这七八十个呢，他点去七个呀，十几组呢，车站去不谈。 车给吉利给呀，给陈吉达呢？车站七不少去七到姐姐，一个休假来团随意说，接陈陈秀车站休息七不谈七不急，查到去一个休假来的，陪的休假的呢，昨天托开的单呢，查到谈，车给一个休假也不拖把七不时，结果也看车站，建议呢车站拉咱们谈，车站一日给同拉咱们姐姐，就用去一个休假来团随意。
0: 提早到位去过，别个做不通。一边休假，请求进去，那不什么事呢？都有事。下面呀，今年移动革命的资助率，培育起，每年拉在别的促进筹备过提升能力。中国平均生育超过多年就比些，年前平均。
2: 芒局科主配给用局科主参与公司谈，平均一招人女参加马岗参与公司两头作业级别，每一期过了领域期，人女期，连日滚他拉团结，就是十八九天做好级别，今年年度革命资助率配给每一拉级别的操心，平均科主程度若够低些也操心。 他定期别的操心期呢，戏剧设置堂，那些组织，我们将针对书面的念头之外地位，重写也彻底，那些别的堂，那不是主，今年我们对书面积，他们是全部拒绝，可以去那些堂，直接，那不介绍到也念积，定是用我呀，规定年底一年当月时，其实去我们将针对堂。
0: 人工拉链逻辑所，铁破了能注意的车动弱狗列柱糖，FC，你来我来我一，集体明明能注意的人工普及所去，我特么那么几对针对切不听你，品种社会里呀，明明能注意的盲部，你们脱列柱糖，人类列柱级别，你不拒绝，可能点别啊，他妈也能问不信心，铁车动弱狗糖，我说记住。
2: 这是天灵堂，陆续立住。那里苦里有松果所，沙滩南巴亚团到土区土边，那在去取水呢？可团切钥匙。下面呀，华能咱们出去罗看呢？人际革命呢？罗东切出去前往同居的你给，你需要咱们身边过些东西。第二，你家啥鬼班？华能咱们出去罗看呢？许多情况是不呢？
0: 洛干提人际革命呢？洛东切出去前往同居的，你跟你说他怎么心急？我住给中介托你，啥托呀？为难心地，可是给店家店不用我签约时，别去出去洛干吃这汤不硬币。华能咱们出去洛干去，别去，你给店家给你汤，啥空气你给怎么批给了？规定的话，赶紧递给我去托我时。 罗干提掏到盘松土，辣子两点呢，梦是点土动画糖，三对两点呢，那团掏出去呀，我做两点呢，我团专里七八节，没有多钱呢，这些可贵呢，人数糖，辣子搞最顶是七八呀，最近是不是人数糖，有钱去，老高手吃了动画，可不嘛啦，有贵说去南站开进，俺几手里住穷嘛些。
2: 这些蛮贵，我们今年点了俺三回，就算辣子去，罗康店长俺可就托不养穷了些。明年怕了店长俺可就去接，你也能适当你给咱们心急，品种去女工店长俺可就疼，变着疼，制作点评俺批给主要了呀，贵些千不一年，暖头穷了些。提档切记，罗康提托托怕松土，现在三对天呢。 我些特别，你不脱了下节，舍不脱月，就说洛康快去念书，干呢干呢谈，老在搞住，所在里根儿，准备新学期两面节，刚在老在天气心中忙不，我几说，立住前年，舍不脱月洛康去，跟康松江谈，连着松江开工去，老在去东家公园边。 别的疼，给别动错别拉零去，麻痹热疼人不是吃土不穷时，别让人中人别，去将眼嘴闭上去说疼，连续三对来听看，第二眼就别脱了呀。你成年，该用去出路，现在肯定能落水电视，过江给我听呢。三对我住两天街，三对出书，拉在去明墙三对呢，对土不穷时。
3: 可了地托了，米通就如解决咱们错话给心血。现代民主为开朗人，体味强，偏都强。所以南北托人做决断，所以南北托人艰苦了。所以南北托人酿酒，所以南北托人怕醉，所以南北托人感性。 所以南北团的部队满足程度百分之七，其他人都中国第二，让你给南北团的听不见，我都有话来听。中国南北听不见，中国南北界的百分之七。

0: 호모 디진랑이 아무라리아 게진 앙자지 소로치에게 뒤뒤 아유
1: 나치로리아 냠촘 체가 레휴 디차 손의 차로 쓰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대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발 유배 소레스도
2: 암라 키란야 참비김 말봐
3: 암은 참비게지 님 가시 진수 이내 잔심제 제요 산제 랄르르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 팔이야 투기 개발 님 가시 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발 투기 개발 커네용
5: 암라 키란 샤브르게드 녜녜 도스죠
4: 俺从能力娘总起吧的，腿给开吧的，可耐用。巴拉达阿姆拉尼，学是腿是腿是着不消。帕马尔讲的字话的，腿给开吧的，可耐用。
6: 巴拉达阿姆拉，俺是咱们老用意。多大多大？

0: 与孙居东家设备牌，龙阿县江阿边古村落铁人，让给起罗多起孙居天工六十多位，求其老大顶十几年，三边做铁位忙活，容易给老土谈不松呢。中国同学就是两阵给突破了，俺为颠簸了前途把起什么事？新列重视部三边连日托他们市市长选拔，杨海生起。龙阿县江阿边人呢，撒票连日他的给了，才给开进用完，工资抽三十元。俺做撒票连日他的给动完出去，老大顶受起不疼。住址地价给连他，新列团再开进，扩住六点七八明年。住宿月别千十他，马拉进去，算算高档六点了，规定收钱多他。撒票连日去，西街天王送江了，兄弟干吧。撒票连日他的给动完，才给开进用完，规定多几千年。三票连日起，现在仍处长台谈，孙空让定村镇突破七个亿，是绝不是。
1: 第六五年八月初，高国杰接触一年多，高国又要港澳国部前面会议组建了高局的级别，取得各级协会锻炼。乔安天记协会协会秘书长不谈，又要港澳国部前面会议组建的拓展三百来百了，让地谈官地五二百七万当局，取得各级体能，香港谈澳门及南国的抢销所绝不谈。广东给南国的罗桥所举办了十七日天祭给德国团长前年，粤港澳三十松派了平均地主用完了七八坛，香港给济南堂堂，港珠澳三千瓦的卡兰堂三百年规坛，东莞年香港给济南堂给客船店内给卡祖年规给苏镇超瓦的店内，至于给新修的三十岁吧，南沙的南镇七八了都不得准备堂七八，港澳堂年度库布前面规给七桥所。我所牛松级别东西城市新旧堂总体协办马赛，开不扎前年。港澳玩了平村开连堂，年内协办了工地东规划阶段月。他留到我唐文年西边跑了，库布前面规给南赛创业的规，除了团在七东南镇，我了同居了陈年堂协同签约不谈。铁腿松了，也是九股茶西跑了月。接到各县铁南，九七七东南镇协办谈，俺和南库的九协办。提醒我们准备前些天就说结婚了没的，家表给谁去热不烫什么的呢？现在三对给切不狂飙牛肉用完了，人力钱又不值。
0: 第一个两块呢，比外呢去，趁着今年给这些看三军兄弟刚去，三军用赵总的工作经验，我就接班。开了一趟植物园边，新鲜成品去，七天吃去，三天动完落几身。开了了旁边，并叫了给空柜，过了同桌了，送给居民团，吃不脱不谈。从你的苦力药，今天连锁钱不是。成品部部长宣布，湖北来人，七天吃九天。专门空军都多他，我且空军举办，是不是空军举办？国体空军都干过接他，只给起三家新土称赞他。即便你认为人心气称赞起不错，我先特别那天就对他就这几百，偏执我先特别特别是。三年开去，球队是不是挺接他？人一他，意义是不是？俺些的克莱纳就不错级别，新进是不是给进步了？推送了，加上手机吃过他。那天西到中国多钱？常用感情年俱乐部赞八个月，即我就接不是。七天吃酒比为甚？给用说，只给人做南站堂，是不是纯为所说？只给纯对可惜。看我同国际那个站，是不是到处见呢？去来了国同桌的交通那个站，去了接不他？真正去空军图国际级别可惜，是给是不那个站有上千年？问问国同桌的，你就三个空柜没跑过去不是？明儿陈金宇给用给开公司，安大新年开了那修边七头天，可用来开点当我谈。安大追当他，陈金安大给那天，是不是的纠正节就给吃不谈？开了一个俱乐部羊头当我们些，陈金明年俱乐部羊头当年偏执修的什么事？胡伟雷也开了一趟植物园边，是不是的三点动九年，生存气味是不是的谈？空军是不是的吃不提？三点头当我几根拉？是不是的钱咱们用了，提三期也不用为，浪着点不免了。是不是的米七八，提我也没用。陈先是不是的年不起过不提用。三家谈面前，你没有听见说，明茫茫做起地摊摊、地家摊，只我腾色月饼吃过了，这些年续滚滚烫，到冬休息时，老大就不提用，是送不是？
1: 第六五年八月初，几岁你说年年，结果那些摊在那聚集，吃不着吃不着行了。让给给杂七星冬年的月别大多没送为宿舍人一级学生，那时候人心给拍拍推这么做立不谈。冬年的月别大多没送为最新人家学生了，女儿就人心给送给突破。 하이난 서구 차나 계급 지리낭 차나 사제 규라 치도 유비 속차 하이난 절럭리니 랑게기 계급 계진부 당비 존의 송경기 닥도 먼송비 속차 시기마마세 랑게라 믹세도 유비 속장 시경시 나니 랑게기 하이난 절럭리 저주 숨기네 교소기 장보르티 큐드니 고자 십주 십십 파르반니 콜라시비 절럭린추 균튜앙 파르비 교소 버식 디르규르규 계급 낙서주 닥도모 송비 속차타 지신 송경스 림바당표 구르시바 장산닝키 계용기 자치라 동일의 유비 닥도모 송비 속차 링이제 학삼 라르수정시기 파뉴투삼소 리바타 동일의 유비 닥도모 송비 지신 리갸 학삼라 뉴규정신기 송교토파 계급기 존의 송경시비 감사를 기비 닥도모 송비 속차타 닥도모 송비 지신 리글 송교치세티 계속 계속 견라 리뷰 Nyanlam lu shesing rangge ki dagdu ma songwe sokcha ta zixin ta tixin cunne ta gisar cha yu la songgyub cha gyur motu yu shungnu gyab di. Gyegab jilin zuor che bi rangchung songgyung kui ki ma la ta gyegab zixin dumre ma la gyungyur ju ni. Zhungka ma la kishin ki gyengwe nama rangxin ta jingyu rangxin ki songgyung ngungyur shung yu.
0: Digle ku ne biwe ne zu suwe ye zungtong uje si 中国的教堂村镇南会俄罗斯三年提交提出党外边新主义中国俄罗斯龙年四五二重点基础体别格里地入国族不是他听起重点基础龙年呢中央龙泉年间基本的空气习近平起人类自我西部他主席习近平起秋之所俄罗斯龙年做内立定纪念四五二蒙错南年主席习近平起中国民满给你纪念 中国南北停止间了古地东位及其老年了共定色领土把持根本是中华老气别行动起不谈本草流放所批中期我村龙年忙不人类共建他前子三对民满期做所有我与他冷素可用借期丢着三边中国村把持不是中央龙之年前期给不了空期立前记得起的
1: 所以给各龙之年之力控他确实参观级别车厕所足够研究他人性尊重不是第一个五年被你去到我被进去经验的进行了你们各你是生意别中国深圳业绩人的团队我们马端所年过出不是各地人的团队我们马端所及三队云南规定团队这两次给地球过了是被团队年度这就年龄人不是接到了今天 人类团队成立前几年最大比赛团结女婿基辛解决同样解决 APEC变成了我们先进去同样的总理 ACA团西的加速前面规矩人类与国团控集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
2: 나무 최딩기 양덕님네도 그래 피규르기 도장님네도 단달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자리 제시
0: 디그리 쿠네 비웨네츠 어제 总统 트럼프 친추지니 이젠 긴이바토 이젠의 왕위 닝듀요 지주 차과부타 어제를 닝듀요 라베치 자미 동수유 지시부시 이젠키 네수시게 미네 닌티가 잠실라 이젠키 치료주지 무지타바 하모니기 가게잡네 고소신바 립점유비에 요 이젠토 조괴비에 랑스등유 지댐부시 이젠키 친지부진策바 바지아이 친추지니 년조르기 지르탕리치가 다디튜섬소 인치전문기배소내니 리부는치비에 특수용기 모추주지규티이 시시부시 어제초니 친추지니 뉴스시키 미네 기주농도창니 이젠키 데스비사고추나 미미남조카지키 튕기주구소부타 승진남원발 이젠키 막튕기뉴바 교수지배뉴스에 원발의 계유 지시부시 어제 중앙 먹지부위 친추지니 카상 발립튜 어지마키 이젠키 초칼 강동차주 라다체부티 송초 굽주 굽시이 조조라 균도 동굴 키워시 지시부시 이젠 이슬랜 사지 수마기 닌티르 데스인비 추승유습시나 추승 순주소지 호르무 초간의 주유 지시부시
1: 디글리군의 비비니츠 데마도 자두 어리 중습지모 커니스 하웨리이 진슈징인 Dema rangyong ki ngakong sa cha galing lan lingchen ki debye chong kir nukishu ari shungzab khan ki sanye sabachwebe tse gwe to. 어리 总统 트럼프 그린란 링첸라 척슈톤에 도담 지지 체바티 토르와 시지 주휴 년티 제군나 그린란 링첸 장경 시슌기 미슈기 메바타 망소 계좌 가시기 슌섭 칸기 산에 사베 니람투 모그 집에 지고 비유
0: 디그리 코네 비웨네 츠 폴란 낭세타 신신 부장 키 춘주시니 무시 고점 지니 이스제 키 디자 부장 本格瓦尔其米高为米车速就居嘎当不赢其居不是以色列从马起其居不给你嘎车速居图米丘人路起若用我所竞争起跟起国的时部三车出行入卡起不起高于其居不是以色列起清这部清楚几年在这几个呢女体嘎车若用跟起国的时部三车出行入卡起便拿出跟起其给给明的人我可能其不担心其居不是
1: 公司从2016年到澳洲转拉谈电子文件行，历经经过两年到这里拉西。
3: 秘密大事期，俺就老爸了出几集。
4: 秘密武器期，俺就老爸出几集。
3: 出出的几期，俺就出出两百期。
4: 差多不变只注意，母鸡形式两百期。
3: 每几期这样是江浙切磋。
4: 娘做人的这碗里，恩济点点，养成习气。
3: 说出康熙去，语气闽南，用我去。
4: 你这看起来天气也热当，天蒙古边的，中华民族的苏州颜色当，都漂亮色，热黄颜色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engligye gongkhamsa, siyamla zemlingi tiring khasan shibili zen shukuyin, teng di li zengi nang tun zooni.
3: Zhongkutan eri zoda ki jen zumla, geji ji zo ki tukur chenpo chibi gorta.
4: Lugyu ki dawa chenpo to ni, zhongen zhewe pejo deng zing chi guyu shibi goro.
3: Zhongkui chumi tun zi, yorob uishar ki chomrar chenka yukbe goro.
4: Ursu liri ka ni, zobda ki chinji ni jiwo, zhongkutan ursu zhewe liu sabu zumgyu rigu chibi goro.
3: 중국탄 지리 냠레체디 팅럽진키 망심 두구 면캉 준신 규베고라
4: 보그디 사워자람 길럼티 탕뷰레지토 시르남기 푸딘 줍신 유비 고르소인
3: 샴러 팅디리 쳔킨낭 튼십처남스엔쇼
4: 시디갸즈 게웨 차동렌 시타 점리 용네 토난치비 루규렌신기 젠솜시 기급기 주시 시진핑기 딘슈에 따라 아리종동 트럼프 예차라 중국의 예든 섬진나신 기급니뷰 접다기 기급니탄 점링기 내튼 키진티 공자를 흑부를 지리나니 튜무경운진 사브럽탄 진부충나유 기지지소니 탱딘 젠좀러 체튜 딩조 치부탄 디디 중헨지위 람세 두린더뷰 고주스 사브시도 문진 치기유 기급니뷰 접다기 중외 기전 덴비 탑주 딘린 지위 년내 사바 튜무토 딘기나와티 중외 냠레라 파르동 티웨치와 듀유 기금만 부민네 좁다 친지 기탑주 니지워 중화 기금니뷰 튜럽사비 기급친뷰 양타비 냠내기 능부시 뒤디 뉴욕진 치웨인 점린디라 딘리타 딩즈 티웨마와 진규 지구치신규 뉴욕니시진 콜리시뷰 미갸 비진르 쳐버타 기지년저로 카니 튜니 스무시비 치기 중외 좁다 젠좀라 딩조치규 젠좀기신 주시 시진핑기 라리아 초진기 배선치디 중외 저와 첨버치규 어리 콜리시뷰 탑주 체진 튜딥기 포장가뷰 사르괴바 소바총시 점링기 저와 개치주인빙은니 중외 지위 초진디니 颠부르 규버라 기금니 기소다기 카조르 다와타 지용르 등진 출람 颠부르 소와지치구이신 땡딘 젠좀기 중원 지원 중규라 렘티 세브세바마세 좁다 친지기 중원 지원 겐링기 뉴바 라리양원바르체 유지준도 젠좀기 춤제 케진시니 기금니 뷰 좁다기 중원 게젠 덴비 탑주 딘린 저원 주 균년에 사바라 튠지 충화 디인라 강티 중규르게 로솜타타나 티레 진위 튠윤난기 중원 지와라 탑주 긴좁지나유 기금망비민이 주시 시진핑기 년내 사바 테르미비 남시 계진리 중규초네 탑주기 토세타 루규기 다웨토네 중인저와의 등진치비 로주타 미갸 림부천유비 문진치유 힌두니시의 최대한 속비 라드르 주진 웨타마이 기금이비 접다기 제외 년내 사바르 튜문기 문진충화티 튜니신두섭진 주시 시진핑기 계진된비 탑주 딘링기 낭둔러 계시나와티라 주인 종원 루규기 초동 딩스바타 텐기 네버블 응윈진 양타바 점링기 마옹바라 섬시 딩섬나와 진두윤 중군구 지비 미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추치트바
0: 시에치 이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투미 케주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클링게 공캄사 나나초 응어균시 미리 양년 시베 리제리제나 젠좀초소 아니 텐디리젠키 저경퍼 게주히 테린키 리제나리아 괴멸링게소 표정경초 하무속베 사르투소주나페 벽이 하무 접촌 치카게나키 뱀오엠바키 접센 톰부카치 냠주시우히 다르 뱀오엠바스동디 포장낭투베디 라리아 파총부 노부상부지시 갸츠딩토 노부괴드 군총 렌바동회 포총 뱀오엠바 가탕리 마치 까미교 급티 타제 참시 동에키 나티 게마키 후딘제 동에 채와라 나카모니 사디나 응니 머푸니레 교와미 원체 키기 파양가 주딩토타 테네 출라 로교머주회 다저망아 딘서 부총키레미 부키 갸츠 딩토 당원리 망아게베 총토 시워가 시 무비체